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한 호흡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친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더 어리석은 고단한 길을 택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자리로 모셔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으며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씨 뿌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루로 보내게 하소서.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수전도단 보리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여름 겨울님께서 걷다가 방송 들으며 그 사연 소개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아, 다시 예. 제자리 찾고 화이팅 할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몰입해서 듣다 보면은 가려던 길을 이렇게 예, 잠깐 또 벗어날 수 있죠. 걷다가 예. 자수한수님께서 지난번 반주기 놔주신 작은 개척교회 고백교회를 다니며 아들이 가요 댄스를 특순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학원에서 치러진 그 YG 1차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10월 22일에 2차 오디션 보러 오라고 연락받았답니다. 1년 전 첫 오디션 볼 때 아들이 엄마 나 아이돌 되면 엄마 집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참 너무 뭐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든 감사함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 야, 대단하다. YG면은 대형 기획사 아니에요? 그죠? 양군 뮤직, 예, 네, 그런 데 아닙니까? 아, 요즘에 진짜 10대 어린 친구들이, 심지어 초등생도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빼고, 뭐 수줍어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만 나오면 몸이 아주 그냥 반응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심지어 잘 추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예. 저희 딸도 그 뭐 유튜브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노래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야, 1차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아들에게도 큰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 이왕이면 2차도 잘 봤으면 좋겠네요. 예. 몸도 마음도 또 춤 실력도 더 성장하는 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위로부곡 신청해요. 청하신 곡 준비하겠고요. 먼저 만나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부터 함께 듣죠.

희화 그림 실패의 용기라는 곡이었고요. 위로부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터널님 청하셨던 곡 만나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카네이션님도 와주셨고요. 현규 유진부님도 오랜만에 휴가 내고 방송 들으며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또 이 시간 만끽하시는 우리 세환님도 출첵하셨습니다. 우리 조이님은 쉽지 않은 주님의 어떤 제자 된 삶, 그래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제자로 오늘도 살아야겠어요. 아들이 포천 이동면에 있는 5군단 705 특공연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병이라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자! 충성! 이라고 또 사연을 주셨는데, 예. 아, 이제 훈련병, 그 훈련 기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진짜 군인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정식 군인, 예.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거기가 집이죠, 이제 생활관이. 아. 좋은 선임, 좋은 동기, 이렇게 만나는 만남의 복이 또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잘 또 우리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충성! 예. 강중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나와 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납니다. 가을이 바람으로 찾아옵니다. 가을 햇살 비치는 산 언덕에서 홀로 하늘을 만나는 것이 부러워 함께 하고파 소리를 내며 찾고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듯 바람이 스치는 가을 소리는 말라가는 나뭇잎에서도 초막 끝에 달린 작은 종소리처럼 청아합니다. 가을과 함께하고파 하늘이 보이는 산 언덕에 앉았는데 가을바람이 곁에 왔다며 옷깃을 자꾸만 만지고 있습니다. 목까지 여민 단추를 조금 열어봅니다. 바람은 금방 옷 안으로 들어와 옷도 마음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찾아오는 산마루에는 영혼도 가을 거지처럼 익어가나 봅니다. 가을바람은 남은 가을 거지에 햇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름을 흩어보냅니다. 구름이 떠난 자리에 눈부신 햇살이 넘쳐납니다. 숲의 나무들도 바람이 지날 때마다 강가의 물결처럼 반짝입니다. 아, 바람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반짝이게 합니다. 고향 바닷가에서 본 반짝이는 파도도 강가에 남아있던 잔물결의 반짝임도 다 바람이 꾸미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가을바람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던지 만나는 것들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을바람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언덕에 홀로 남아있는 영혼에게 삶의 고단함을 씻기며 마음까지도 하늘의 기운으로 넘치게 하는 가을바람이 되어 소리내며 찾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들었고요. 앞서 한웅재 노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오빌님께서도 샬롬 생각 잘 들으셨다고 소풍처럼 살게 될 수 있길 또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배성식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가을 바람이 찾아오면 한 편의 뭐 시였죠. 선선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로 찾아오고 또 깊어가는 이 가을, 소중한 가을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누리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7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멜로디님 도와주셨고 까브리서님 두바이에 사는 베프가 왔어요. 지금 만나러 가는데 1년 만이에요. 너무 설렙니다. 진짜 행복할 듯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설레는 하루 보내세요. 남기셨고 권명숙님 오늘 사랑하는 예원이의 15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효녀딸 하물며 공부도 잘해요. 우리 예원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 조금 미안하다. 근데 생일 많이 축하해. 라고 우리 예원 양 1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씨 끝곡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배경이 참 좋다. 그 사람은 배경이 참 든든해. 네, 이렇게 배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어떤 힘이나 세력을 뜻하기도 하죠. 어떤 의미의 배경이든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공기의 파동을 타고 우리 귓가에 흘러오는 이 배경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죠. 잊을 수 없는 향기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자, 뭔지 아시겠죠? 두 시간 여러분의 배경을, 주변 공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프닝을 하고 들어온 사연들을 제가 눌러보는데 당영로가 시작하길 기다린 여러분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는 자리에 온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가로 좋은 곡들 여러분의 배경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 김태홍이 부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다시 12살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 봅니다. 맞습니다. 어제 조이포유가 11살 맞았으니까 오늘은 11살

플러스 1일이잖아요. 12살을 향해 나아가 봅니다. 청소하는 영배시인님이 그러므로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무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현아인맘님, 조이 포 유 매일매일 저의 배경음악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무하 그러므로.

다빈치님과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Always Worshi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긍휼하심님 반갑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도 오셨고요. 수인님도 출석체크 잘 됐습니다. 아니 화요일인데 왜 이리 피곤한 걸까요? 담대한 믿음님. 주말에 좀 무리를 하셨나? 아니면 명절 앞두고 있어서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의 조잉이 약 접는 집사님께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연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안젤라님과 함께 존영, 배영호가 부른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오빌님께서 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신청하고 싶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알고 오늘도 소풍처럼 즐겁게 설레게 살겠습니다. 네. 원래 당향루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다행입니다. 또 듣고 싶으신 곡 들을 수 있어서. 장미님, 어제 조이포유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좀 생뚱맞죠? 축하 사연 많아서 저는 글쓰기 참았어요. 아유, 생뚱맞기는요. 원래 생일 축하는 일주일,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생일이라도 축하해. 어제 생일이었다며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초록애님도 아니 조이후유가 벌써 11살 생일이 지났군요. 11년 전 그때 채널 이름 정한다고 공모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랬었어요. 이름 공모 참여하시기도 했대요. 그때 뭐라고 이름 적으셨어요? 이 조이후유라는 이름도 공모에서 당첨된 건데 당선된 이름인데 우리 초록애님은 어떤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겠죠. 조이포유 제 삶을 풍요롭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채널이에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초록애님. 이렇게 꾸준히 11년 함께해 주셔서. 플루트님도 어제 11주년 축하 인사 남기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듣기만 했거든요. 매일 위로가 되는 방송이고 그중에 당향로 정원님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럴게요. 예.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제 다시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막막함과 희뿌연 삶의 무게 앞에 바쁘고 분주함으로 주름진 이마, 희끗해진 머리, 처진 어깨, 갈라진 손톱, 삐뚤어진 무릎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저 그날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조웅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장드브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랜만에 이 시간대에 오셨군요. 권명숙님 반갑고요. 차인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아이고 이쁜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아랑님 출근길에 백일홍나무 가로수길을 달리는데 물론 당향로를 배경으로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 행복하다 찬양도 너무 좋다 하고 달리다가 쭉 그냥 직진만 하셨대요. 그럴 때 있죠. 뭔가에 심취해서 너무 좋아서 막 달리다 보면 오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터널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볼 수 있는 이런 이름들에 예 반가움이 더하네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신 0491번님 준비해놨고요. 아 개편 있다는 얘기를 살짝쿵 누군가가 흘렸군요. 반가운 이름이라는데 누가 어떤 시간대에 맞이할까요? 이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오후 남자 예, 저는 딱 이 두 단어만 던지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또 더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주고 예전에 광고 중에 선영아 사랑해 라고 크게 광고가 붙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게 뭐지? 저거 뭘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결혼정보회사 광고였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뭔가 단어를 딱 던져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 예, 저도 한번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오후 남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부릅니다. 여러분

오미셸 하나님의 열심은 1058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대요. 제가 정원이가 2014년에 필사한 역대하 말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아, 어쩜 그리도 글씨를 예쁘게 또 고르게 쓰셨던지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정원님한테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만큼 예쁜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하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수량님, 살짝 고개 들어서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파란 가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마음에 물이 들 것만 같아요. 와, 이 시적 표현. 오늘도 다양내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제가 이곳에선 잘 볼 수 없지만 꼭 오늘 방송 마치고 나가서 하늘 계속 눈에 담겠습니다. 9027번님은 어제 조이포유 생일이었잖아요. 저는 어제 네팔 후원했답니다. 작년 조이포유 생일 때부터 조이포유 정기 후원도 시작했고요. 매년 조이포유 생일 때 특별 후원을 하리라 결심을 했거든요. 잘했죠. 진짜 잘하셨어요. 왜 자녀들 생일 때 후원이라든가 다른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9027번님이 주유포유를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나씩 생일 때 결심하시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터널님의 신청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곡이 아가파 워시 버전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곡 요청해 놓겠고요. 이 곡을 오늘은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송정미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개편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지 말기. 저희

진행자들이 다 마음이 약해서요. 예,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힘날 밴드 오신실아 신주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 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시니어 다락방 순장으로 새롭게 섬기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순원님들이 얼마나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남은 하반기 제가 잘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영의 가족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선님이 신청하신 곡 은희의 지선, 이윤화, 하니,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 곡대로 은희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순장의 자리가 세워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또 기도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멜로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의 열

가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아멘. 하얀고래님은 좋은 날이에요. 제가 거의 2년여 만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집에 가까운 곳을 좀 쭉 다녔었는데 본교회 가니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런데 그만큼 또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셨으니까 예전 같은 그런 익숙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예전에 있었던 곳이든 아니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함으로 변하죠. 어쨌든 감동이 있는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니까. 하이디 8529님, 집안 환기로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동요로 당양노만 한 게 없다더니 맞네요. 정말 이건 장담합니다. 노동요에 당양로에서 흐르는 곡만한 게 없습니다. 태영이와 속초 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고요. 속초는 3도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바다 보면서 마음 단단해져서 올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하늘도 많이 보시고 바다도 많이 보시고요. 이병희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물론 태영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동해 가는 길 아침입니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기님의 이번 주 성가대곡이네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데이비드 그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해서 쓸고 닦고 장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지는 시간. 네, 김정임님과 함께 박성규 내려놓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요. 간간이 부는 바람은 너무 시원하고 다 좋습니다. 저 일하는 것만 빼군요. 표고님의 신청곡 권세인 빛을 비추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푸39님께서

아는 지인의 목소리로 찬양이 나옵니다. 내려놓은 박상규. 아, 박상규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서. 예,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고, 목양에도 전념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근데 이름이 같아서 약간, 푸삼구님과 이분의 이름이 같아서 갸우뚱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폴라리스님 천천히 찬양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는 파란색이고요. 바람은 산들산들 그 속에서 들리는 듯 주님의 음성. 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니 켈리님, 오늘은 친정 언니 생일입니다. 친정 엄마 모시고 또 오빠도 챙겨주고 본인도 아픈데 식구들 챙기는 언니가 너무 고맙고요. 저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 있죠? 언니, 생일 축하하고 우리 건강하자. 늘 주님 안에서 평온하길 기도해. 아멘. 네, 언니분 건강하시고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니분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불러요.

김관호님의 여정. 어제 퇴근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왈칵 할 뻔했거든요. 네, 이 곡은 범사의 감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오늘 제 여동생도 생일인데 늘 저보다 더 지혜롭고 어려운 일들 척척 해결해 주고요. 가장 좋은 친구고요. 무엇보다 10년의 기도로 완악한 제 마음을 돌려세워 복음 안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해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 복음 안에서 살게 해준 복덩이 내 동생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상 친구고요.

이렇게 자매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 내 동생, 건강하게 우리 곧 만나자. 저 추석에 한국 가거든요. 아, 예, 저도 기다려지네요, 왠지. 필사전도 꼭 갈 거예요. 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매가 있는 집을 참 부러워하거든요. 여동생이든 언니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른 거는 불만이 없는데, 아, 그건 좀 아쉬워요. 이렇게 신앙으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믿음 생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태어나셨고요. 건강하고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찾고 있는 곡인데 지선의 충만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니 동생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하니까 애니 김미라님도 또 명가님도 아유 당양 너 언니 동생 있는데

그러네요. 푸상구님, 아, 동명이인이시구나. 그리고 학교 선후배로 만나셨군요. 예. 바둑이님도, 아이디 바둑이님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반갑습니다. 장수 웰빙님, 농장에서 땅콩 캐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아까 산책하실 때 바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다 안다. 아멘. 현규 유진부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랜만에 휴가여서 아미산 주변을 거닐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힐링이 됩니다. 바람도 선선하고요. 밤도 좀 떨어져 있어서 한 개 주워봤습니다. 이제는 가을이에요. 네. 바람이 그리고 햇살이 하늘이 나 가을이다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오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들으신 하나님 선하시다. 이 곡이 저희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에 나서 예, 이번 주 안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614 김주현님도 모셨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목포로 이사하는 거였거든요.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편 고향이 흑산도여서 목포에서 명절 연휴 때 자주 또 왔었는데 좋았어요. 또 살아보니 좋습니다. 진도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울림 삼방 세 번째 갔는데 또 가도 좋은 곳이에요. 어제 우리 그 얘기 했었는데 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셨네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보기 그곳에서 더 건강하게 또 주님 주신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새싹 표시로 하늘바다님께서 오신 분이거든요. God is enough를 신청하셨어요. 채널을 탐색하다가 선곡이 좋아 출첵을 처음으로 합니다. 예,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프레임과 자이가 함께 부르는 곡 God is enough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은 이 곡인데 말씀하신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 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명직은 1890년 서울 충정로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학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 후 경성신학교 교장, 서울신학교 교장, 서울신학대학 초대학장을 거쳐 명예학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53년간 서울신학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이명직 목사는 또 교단 기관지인 활천의 주필을 맡으면서 성결신학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중복음과 성결론을 체계화했고 적극적인 저술 활동으로 성결교단의 신학적인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명직 목사는 성결교단 총회장과 재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며칠 전 영등포역 게시판에요, 난곡동 할머니께라는 편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48년 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이의 기차표 500원을 내지 못했던 한 어머니가 영무원의 배려로 무사히 기차를 탈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500만 원과 편지를 들고 다시 역을 찾은 겁니다. 아주 오래된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합니다. 그 한 문장에 평생 간직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등포역 직원들도 난곡동 할머니께라는 역 게시판에 편지를 붙이며 따뜻하게 화답했답니다.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영무원들 모두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유, 눈물이 나네. 아 진짜 나이가 들어 그러나요? 이런 사연 보면 눈물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정말 예수 닮으신 어머니, 할머니시네요. 이런 분들이 목사님 돼야 되는데, 예, 타고난 성품과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예, 은혜를 잊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신앙의 바닥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약속은 쌍방의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 그래서 정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거를 요구하고 살아가진 않아요. 뭘 잡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삶의 애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님 약속은 언제나 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은혜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깜빡하시겠습니까? 받을 만한 때 다 주십니다. 받을 만할 때 다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두 글자 쓰는 겁니다. 밥 먹다가도 쓰고 좀 그러는 겁니다. 이제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그냥 아멘 맞습니다. 이건 쫙 한번 써주세요. 작은 친절의 큰 힘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인사 항상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받아주지 않고 그냥 가는 분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밝게 답해주는 분들 덕분에 힘냅니다. 그럼요. 예, 포기하지. 인사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사람들을 감동케 하지. 그분이 기분 나빠서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거죠. 인사를 친절하게 받으면 이런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갑자기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별이 아빠도 감동적이라고. 이만하면 행복님도 단장님의 눈물에 공감한다고. 그죠?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와중에 맛있는 음식 먹는 분이 부러운 건 뭐 어쩔 수 없는 저의 배고픔이겠죠. 데이비 장로님이 양평해장국, 아 맛있겠다. 예, 정말 맛있겠네요. 예. 저희 동네도 원당역 지나면서 한 500m 가면 오른쪽에 신내 맛있어요. 그리고 뭐 일산에 식사동에도 맛있는 집 있고, 저희 식사동에 사니까요. 식사하고 계시나요? 네. 축복과 은혜 나날들님, 너무 감동과 반성을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반성이 돼요 진짜. 12,569걸음이면 10km는 걸으시는 건데요, 조영은님. 아 대단하시네요. 예, 참 열심이시다. 그래요.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또 열매 맺기. 아멘 진짜 많이 올라온 거 아세요? 오늘의 기도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아 좋다. 네. 감동입니다. 뭐, 지금 식사 중이구나. 보통 제가 두 글자, 맞습니다. 했는데 딱 이만하면 행복님만 맞습니다고 다 아멘이야. 분명히 밥을 막 먹고 있겠다는 것이겠죠. 많이 드시고요. 출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마커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1주년 공연을 제가 기획하고 전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좋은 팀이 섭외되고 좋은 교회가 섭외되고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0: 장면이 절로 나오네. 교회로 나오네요. 글사랑님이 오전에 제가 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이 있어 보고 나왔습니다. 꼭 합격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 도전 중인데 두 번째 만에 두 과목 모두 합격. 대박. 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그죠? 이제 열심히 실기 준비하면 됩니다. 실기만 하면. 야, 필기 시험 끝난 거군요. 야, 잘하셨어요. 진짜 세계 최고의 빵을 만드시는 분이 되기를. 글사랑님. 내내 작은 책방을 하려고 하는데 커피랑 빵이 있는 동네 책방. 시작하는 두 번째 걸음 잘 된 것 같아 좋네요. 글사랑님 꼭꼭꼭꼭 오픈할 때 알려주세요. 오픈할 때 못 가더라도 반드시 예, 가면 좋지만 못 가더라도 꼭 들리겠습니다. 꼭꼭.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책방에 커피빵 딱인데요. 예, 어릴 때 제가 그래도 책 좀 읽었잖아요. 동네 만화가게에서 오뎅과 어묵과 떡볶이 먹으면서 예, 만화책을 진짜 싸놓고 읽은 딱 그 분위기인데요 진짜. 자 아줌마 떡볶이 30원어치만 주세요. 또 막 읽고. 속으로 비웃지 마시고요. 경험이 있었던 분들 저요 두 글자 예? 만화가게에서 어묵과 떡볶이 먹으며 예, 튀김 먹으며 만화를 몇 시간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저요 두 글자 올려주세요. 이터널님이 저는 오늘 꼭 할 일이 간물 김치 담기 강아지 목욕시키기 냉장고 두 칸 정리요. 꽤 많네요.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힘드신가 보다. 참 제비꽃님 돼지 불고기 먹다가 아멘. 진짜 돼지불고기 제일 맛있어. 고추장 양념. 뭐 더 바랄 게 최고예요. 최고 진짜. 아미가님이 아멘 충만한 은혜와 계획하고 계신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11주년 여러분의 기도가 네.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반 가까이 채워졌어요. 반이 더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분도 오늘 아침에도 한 분 늘 저와 스파클 또 사장님 장로님인데 예, 저의 절친과 또 친하신 절친이세요. 예, 그래서 신앙 교회 생활 같이 했던 집사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40주년도 도와주셨는데 통화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좋은 팀이 섭외되기를 오늘 아침에도 좋은 팀 통화는 했는데 회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기쁘게 바로 전화가 왔네요. 예, 그럼 참 좋아요 기분이. 진짜 잘 나간다고 전화해도 이런 신앙은 이런 거잖아요. 누가 전화했든 반드시 통화하고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대답도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든 뭐 무슨 행함을 해든 신앙적으로 갈등이 느껴져요. 제가. 근데 이제 가요계에 간 신앙 좋은 친구들도 매니저가 또 그 중간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잘 살피는 게 또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파라디조 정현준 기도밖에 그리고 동방현주 다시 일어섭니다. 박수진의 아 맞다 제 말이 맞으면 아 맞다 세 글자. 그리고 여러분 어서 들어와 주세요.
1: 기도밖에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님과 만난 시간. 자, 오늘의 메뉴는요, 더더욱 인기 폭발인 요리죠. 해물 샤부샤부입니다. 고기로 하는 샤부샤부보다요 훨씬 더 담백하고, 야, 그림이 벌써 좋아. 국물이 그냥 시원한 건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네, 특히 낙지와 전복, 그리고 그냥 탱탱한 조개살, 거기다 새우까지. 아, 진짜 정말 안 드셔본 분, 아, 진짜 이해가 안 될 거, 못합니다. 갓 익은 야채, 조개 한 입 같이 먹으면, 아, 거기다 위에다 그냥 쑥갓 같은 거, 아, 진짜. 예. 우리 남, 아, 여기 더 주세요. 예, 더 주세요. 예, 미나리 많이 주세요. 예, 미나리. 푸른 바닷속과 초록 등판을 한 입에 다 넣은 느낌이랄까? 육수잖아요. 이게 육수가 좋아야 돼. 응. 어, 이 집, 어, 냄새가. 제가 또 한 냄새, 아, 이거 돼요. 맛있는 집이었지. 어, 국물부터. 아, 어, 어, 사장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요걸린 미나리랑 어, 요거 같이, 아유, 어떡하다. 어, 김이 나요. 안경에 막. 어. 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잘 익은 해물 샤부샤부보다 훨씬 더 뜨끈하고 시원한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은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스코틀랜드에서 휴 맥케일이라는 사람이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사흘 전 맥케일은 재판소에서 수송 달구지에 실려 거리로 끌려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군중 속에서 자신의 친구를 발견한 맥케일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게 친구, 너무 걱정 말게. 오히려 내겐 기쁜 소식이야. 사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었다네. 이 순교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 죽음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365회가 나옵니다.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수와 같죠. 날마다 두려워할 일에 부딪힐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주님과 만난 시간에 이어서요, 두려워 말라라는 가사가 가득 채워진 찬양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와 CBS 장로합창단, 평생을 예수 믿으며 두려움 앞에서 이겨내신 분들과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 두곡 들어봤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서 오세요. 박하사탕님 찬양 좋다고, 우르사님, 늘 건강하셔서 행복한 방송 해주시길 아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따라하셨다고 들장미 소녀님. 식당에서 진짜 방송하냐고. 아, 그 정도 연기력이. 네. 고맙습니다, 영도다리님. 네. 2412번님, 저는 20대 청년 때 만화책방 직원이었어요. 도서 비디오 DVD도 같이 대여하는 대여점이었죠. 정말 일이 편하고 좋았답니다 하셔서, 야, 오늘 그 추억이 좀 생각나셨겠네요. 신청하신 곡은 2부에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상하이 곰돌이님 후다닥 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들장미소녀님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랑 잘 살겠습니다. 리비님이 만화각에서 김일 여건부 선수 등등등 프로레슬링 봤던 아 그땐 저 TV가 없는 집이 거의 다 있어요. 제 어릴 때도요. 예, 서울인데도 그래서 만화방에 TV를 보는 거지 돈을 내고 보는 거죠. 예, 아니면 TV 있는 집. 저희 집도 뭐 TV 있는 집 중에 하나여서 뭐 하면은 레슬링 하면 이렇게 쫙 몰려왔습니다. 동네 분들이. 그때 기억나요. 갑자기 코에서 뭐가 막 흐르는 거예요. 불 끄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갔더니 코피가 나 하도 놀아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최 여사님, 아멘. 작은 친절 칭찬합니다. 과한 친절은 부담. 그죠. 근데 이게 과한 친절이요. 무엇을 해주는 걸로 과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확 담겨져 있는데, 진심이 없는데 너무 그 진심과 다른,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게 많으면, 이게 과한 거예요. 진심과 크기가 똑같으면, 아무리 커도 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친하게 되어진 거죠. 베토님 식사 다 하셨나요? 살아볼 끼라고 한끼 넣고, 살아볼 끼라고. 야, 이 사투리 참. 정겹네요. 그죠? 살아볼 끼라고 한끼 넣고 출첵합니다. 이건 전라도로 갔는데 갑자기 경상도 전라도지만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충청도 강원도 다 하나 되고 이런 얘기로 가르고 예 진짜 벽싹해 하는 이 정치인들 제발 그런 정치인들 찍지 마세요. 제발 찍지 마세요. 진짜 찍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이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병식들 제발 진짜 그런 걸로 또 선거철에 좌우 따지면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러면서 막, 예? 막 이러면서 따지면서, 그거 하지 맙시다. 네. 다리 놓는 사람들, 박철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이거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우린 하나입니다. 동서남북, 호남, 영남.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그죠? 믿음 안에 하나 되면 정말 좋겠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0: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라는 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아놓고 누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고 외치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나누고 듣고 정말 예배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로 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런 자를 쫓아 몇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CBS를 공격하기도 하고 CBS가 얼마나 모든 교단이 다 참여하는 교계가 유일하게 주인이 되어 있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싸워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좀 이 CBS를 지켜주시고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 혼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저주가 난무하고 광장에서 목사라고 하며 온 쌍욕을 다하면서 아멘하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더 깨어있고 또 조이포이를 듣는 CBS를 듣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선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11주년을 맞아 조이포이가

마음을 갖고 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같은 좋은 팀들이 모이고 필요한 재정도 모여져서 또 얼마나 CBS가 올바로 갈 수 있는지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원들이 이때 더 깨어서 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더 깊은 곳에서 이 CBS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CBS를 부탁드리고 한국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재우 G워십 꽃들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세계에서 제일 욕먹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인데 정말 미국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짓말을 하고 기자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몸이 좀 이렇게 있는 기자야 그 자리에서 돼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뭐 수없이 많은 자식들이 다 전쟁과 연관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 하는 거기에 쫓아가서 그 소년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호칭을 전 안 하고 싶은 소년보 목사가 가서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갔다 왔대요. 그런 거짓말을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갔다 왔다고. 이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CBS를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CBS 정관에 기독교란 말이 없대. 그 제가 올렸는데 기독교 방송 이름 자체가 이미 기독교 방송이고 정관이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 얘기가 가득한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건 얘기해야 돼요. 감옥에 간 거 저거 선거법을 나라의 법을 위반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예.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정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의 대기 얘기.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인스타그램에나 어디나 다 거짓말을 퍼대는데 그걸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라도 정확하게 알고 잘못 믿는 거짓말을 믿는 분들에게 정확한 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시 앨리스님 아침부터 병원에 검사 갔다가 출근 전 잠깐 함께하고 있어요. 찬양 들으니 마음이 울컥하네요. 검사 기다리면서 힘들었나 봐요. 이대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네. 어떤 검사인가요? 아프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은자매 맘님 오랜만에 출첵. 우리 큰아이 라엘이 비염이 심해져서 눈도 가렵고 코도 막히고 약을 달고 사네요. 이거 잘 치료해야 돼요. 저는 충농증까지 넘어가서 수술한 후에 지금은 너무너무 진짜 너무 행복하게 숨도 잘 쉬고 살아갑니다. 예, 이것 하나는 정말 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게 좀 살아갑니다. 행복만땅님 우왕 부자다. 예전 TV는 문도 있었나. 부자였어. 왜냐하면 예전 TV 문이 있던 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대한전선. 문만 있었나요? 열쇠도 있었어요. 브라운관. 그러니까 TV를 아무 때나 못 봐. 아빠가 엄마가 열어줘요. 저희 집은 그 전에 나온 금성. 골드스타. 다리 긴 거. 네, 학다리.

아이가 찍힌 거 17인치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참. Be Happy 님이 내일 딸이 음대 입시 시험이 있어 두려워하는 중에 있는데 두려워 말라는 곡을 연달아 두 곡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따님 두려워 말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편하게 진짜 편하게 주님 품에 안겨서 연주하듯이 하길 응원합니다. 김석수님 아들 검사 일정이 오늘 있군요. 언제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달려와 주셨어요. 잠깐. 참,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사연. 여행지기님이 오늘은 둘째 울집 첫째 아들 예준이 병원 정기검진. 오늘 왜 이렇게 자녀들 검진이 많군요. 서울대학병원. 예준아 아프지 마라. 잘 치료되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헤리티지의 문을 열어. 예, 치료의 문이 열릴지어다. 김담비입니다. 전신갑주.

0691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 정치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얘기.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거짓, 그 악한 영을 거짓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거리를 두고요. 우선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영적인 리더, 어느 교회를 결정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도요. 이 분별력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꼭꼭꼭 약속해줘. 네. 아 그리고 아 200명은 들어와야지 지금 이렇게 갑자기 1부에 막 오더니 2부에 식사하다 지치셨나요? 그렇게 많이 드셨나요? 전 너무 배고파요 오늘. 뉴니 엄마님 너무 반갑습니다. 은총님이요. 최 목사님 제 남편이 최규홍 씨로 신앙 고집이 엄청 세다며 최 씨가 좀. 네. 결혼 전에 늘

금연 교로 간다고 결혼 교회 간다고 했는데 아직 취업 전선에서 건강하게 매진합니다. 남편만 예수님 영접하면 고넬료 가정으로 가족 모두 천국에 가게 하는 기도 제목이랍니다. 저도 강씨 만만치 않죠. 강혜경으로 만만치 않은 최강고집 부부랍니다. 제가 항상 져주고 살지만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은총님이 이겼어요. 이제 결국 남편 먼저 가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날도 먼저 일어나서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확신. 일반인 김태희님 오셨어요. 시작부터 이미 듣고 계셨네요. 퇴직하고 개인 택시 사업한 남편이 점심 식사는 꼭 집에서 하거든요. 오늘은 둘째도 온라인 수업만 있는 날이라 점심상 차리는데 더 바쁘네요. 맞아요. 택시 언제나 마음 졸이잖아요. 식구. 그리고 피곤할 텐데. 그러니 뭐 또 좋은 음식 먹여드리고 싶고 뭐 꼭 값비싼 거 아니라도 잘 준비하시고 그러니 참 또 공부 안 하더라도 그렇고 수고하십니다. 김태희님도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내내 평안함 중에 식사 준비를 하신다고 참 좋네요. 하나만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어서 라니님은 오늘은 집에서 닭곰탕 끓인 거 싸와서 점심 맛있겠다. 아이고 하나비님이요. 그러게요. 목사님 바르게 잡아주시니 깨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발이요. 그래서 내 신앙과 내 분별력은 어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다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안에서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내 성령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분별력이 자라는 거죠. 뭐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어야죠. 가서 예배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다 절대 안 돼요. 더 많은 시간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여.

아멘이 진짜 절로 나오죠. 네, 아멘. 눈물의 기도. 이현덕 이정님 그리고 전태식 다이과연하단 멤버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입니다. 어서 들어와서 출첵 두 글자라도 남기고 우리 하이파이브하고 눈을 맞춰봅시다. 이 곡 어때?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야, 그러게요. 낭망하고 실망하면 일어날 기운이 없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김정진 씨가 예전에 제가 꿈가무 학사에 진행할 때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행사 있으면 불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내일은 더 낫겠지라는 작은 희망은 이런 우리의 그 긍정적인 용기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떠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 흐린 하늘을 보면 내일 비 오겠지, 석양 보면 내일 흐리겠지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을 넘어서 여전히 그 앞에 걸어나가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다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이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 여러분 잃지 마시고요. 또 주저앉아 있는 그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전해주십시오. 오늘 좋은 곡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해드립니다. 이 곡 어때입니다.

0: 오늘의 유고가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그 요리였고요. 뒤에 할렐루야 찬양은 누구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 알아맞혀보세요. 김현식.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 잘 믿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예, 참 유작이죠. 최후 유작. 할렐루야. 아, 참 목소리에 간절한 하는 할렐루야 고백이 있어서 예, 오늘 생각나서 보내드렸습니다. 가끔 신청해 주셔도 좋죠. 제가 까먹고 있으면 여러분 신청하고 또 제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신청을 해 주셔야 듣잖아요. 네, 전 신청곡 위주로 하는 아주 신실한 모범적인 DJ입니다. 주아랑님이요. 에휴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 사람에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아휴 자 손씨 아저씨 네. 눈에 보이는 징계는 당장은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속상하지만 그 또한 때가 되면 아버지 방법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뭐 이 세상이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걸 분별할 때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이 좋아 여러분 생각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법이 너무 악하고 성경과는 말도 안 되고 온유하지도 않고 거칠고 욕하고 뭐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전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정하고 성경 예수님이요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어요? 예.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해도 진짜 가장 큰 저들은 예. 그냥 저주의 자식 이 정도로 했죠. 온 세상에 쌍스러운 욕이나 그리고 정말 저주스러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온통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를 망가뜨린 거 여기에 쫓아가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말 나 또 흥분하기 전에 사연을 읽어야겠습니다. 262번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오늘도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5초 기도해 주시겠어요? 마음 다해서 262번님 온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로 진짜 뭐 스스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몸인데 주님 만져주시길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춤춘 예배자님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예, 바쁘게도 돌아오셨군요. 루아흐 엘로힘 님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브라보 너의 마이 라이프. 그쵸. 참 좋으네요. 저도 오늘 들으면서 참 좋다 싶습니다. 제키리 님이 혼자 식사해서 죄송해요 하시면서 저도 삼각김밥 먹고 집으로 바로 갈 겁니다. 오늘 바로 가야 돼요. 저녁 때 집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그네 이방인을 잘 대해주시라고 말씀하셔서 외국인들 택시 가끔 타면 친절하게 모셔드리거든요. 이건 뭐 맞아요. 성경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한국의 한국 대표이신 거예요. 제키리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이야 좋다.
1: 거친 광야를 지나

할렐루야 앞에도 김현식 씨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김명식과 헤리티지가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올리브님이 교회에서 여러 해 교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듯해요. 걸러내지 못한 제가 바보인가 봐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려고요. 다른 교회 가도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올리브님. 네. 이거는 올리브님의 잘못이라고 하긴 지금 말씀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별력을 갖고 나와 맞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나와 잘 맞고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또 잘 배려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누구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까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기준을 잘 갖고 있고 성경 안에서 그걸 또 훈련하고 성숙해 가지 않으면 어디로 옮겨가나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올리브님 빨리 결정하지 말고 이 안에서도 또 그 만남을 조금 줄여가며 나랑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우선 멈춰서서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갖고 가는 일에도 애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닥토닥합니다. 예, 힘내세요. 브리지아 님이 저는 오늘 앞으로 먹을 잡곡밥을 하고 있어요. 보리귀리, 현미, 맵쌀, 건장콩, 흰콩, 강낭콩, 팥. 야, 네 소째 하는 거야. 그럼 냉동실에 넣어놓나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구약 다니엘 쓰는 중 남편 밥 때 맞추려면. 아, 브리지아 님. 아, 진짜 살림꾼이네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살림꾼이죠. 예. 오설향님의 사연이 오면 제가 참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시인이시니까 글도 글이 너무 상쾌하세요 항상.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 살짝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봤지요. 파란 가을이 하늘 가득 펼쳐졌네요. 하얀 내 마음에 파란 물이 들 것만 같아요. 저는 제 10% 둥둥한 마음에 파란 마음.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했는데 오늘 할렐루야로 마치려고요. 그냥 또 지미선.

할렐루야가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오늘 오후 집회 네, 든든히 서가는 교회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0: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명쳐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았어요. 청량한 가을 공기는 숨쉬기 참 편안했고요. 맑은 가을 공기를 마시며 오늘 첫 곡으로 그런 음악을 준비했어요. 미국의 합창단 콘스피라레가 부르는 I Love You, What a Wonderful World인데요. 미국의 음악가 크레이그 헬라 존슨이 두 곡을 묶어서 한 무대에 올렸습니다. 먼저 레리 노먼이 쓴 찬양 I Love You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고백의 노래고요.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 유명해진 What a Wonderful World는 하늘과 무지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세상을 향한 감사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맑고 청량한 가을 아침 공기처럼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음악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I Love You, What a Wonderful World, 미국의 합창단 콘스피라레의 연주로 듣고요. 가을을 노래한 우리 동료, 노을과 가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엮어낸 한웅재의 노을가을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안양시립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I love you, what a wonderful world, 콘스피랄의 연주로 우리 동료 노을과 가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엮어낸 한웅재의 노을 가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멋쟁이님, 황동현님, 하하호호님, 파리가제트님, 민민하하님, 김숙희님, 이윤주님, 마라나타님, 아루아님, 로즈가든님, 띠띠사랑님, 당구님도 오셨고요. 블루딱따구리님, 제키리님, 고윤희님, 보라미님, 이만식님, 안젤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야곱님이 샬롬, 밝고 희망찬 오후입니다. 코스모스님도 평안합니다. 가을가을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게 전주찬 함께해요. 폴라리스님이 오늘은 더없이 예쁜 가을이에요. 가을이라 가을가을 바람이 곡이 딱 어울리는 날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러브레터님도 공기도 바람도 달고 만나는 멋진 가을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날씨만큼이나 행복한 오후 되시길요. 오늘 진짜 날이 좋아서 저도 점심 먹고 회사 근처를 공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오목공원. 한 다섯 바퀴 걸었는지 여섯 바퀴를 걸었는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가기 싫은 날씨 있잖아요. 어디든 떠나고 싶은 그런 날이죠. 하종님이 열심히 외근 다니며 출석합니다. 억지로 더 머물고 싶은 여름이 어여 퇴근혀. 야근은 안 되나요? 태연님이 날씨가 좋네요. 놀이터에서 노는 조카 보며 저도 오랜만에 그네 타고 하늘을 보았어요. 와, 그네 안 탄 지 진짜 오래됐어요. 와, 그네 타면 참 재밌는데 막 서서 타기도 하고 앉아서 타기도 하고 막 누워서 하늘 바라보며 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어여쁜 자유님도 교회 주방 쪽 정리 좀 도와주고 오셨다고. 아스농부님은 짝꿍 출퇴 타로 혼자 애호박 따며 함께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요. 아, 쉬엄쉬엄 하세요. 짝꿍도 없는데. 아타카님은 푸른 창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한 대가 어찌나 자유로워 보이는지 제가 타고 있는 듯해요. 하늘을 나르는 자유함으로 인사드립니다. 첫 곡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첫 곡 들으시면서 또 보혜사님도 첫 곡에 심쿵한다고 What a Wonderful World 며칠 전에 영화에서 듣고 가슴이 촉촉했던 곡이거든요 하셨네요. 1058번님이 방금 찍은 꽃나무와 하늘 사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않기도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 주님께 감사드려요. 범사에 감사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1887년 병상에서 창가에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엘라이자 휴잇이 쓴 찬송시에 존 스웨니가 곡을 붙인 찬송인데요. 원 제목은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채울 때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티스트 제러미 모라다의 찬양으로 듣고요. 내 평생 주님은 신실하셨고 내 평생 주님은 참으로 좋으셨습니다.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의 가사인데요. 이 곡을 미국의 찬양 선구자 론 케놀리 목사와 브라질 출신의 찬양 사역자 조 바스콘셀루스가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교차해서 부르는 곡을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영국 작곡가 존 루터의 곡 평강의 하나님,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제러미 모라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론 케놀리 목사와 조 바스콘셀로스의 듀엣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존 루터 곡, 평강의 하나님, 안산시립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선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움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적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의 세계 홍의사기였고요. 비 준비하시니 웨이홈의 찬양으로 물가로 나오라 손영진의 곡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라기님, 최여사님, 금강초롱님, 리빈님, 김선주님 늦은 출석 남겨주셨고요. 민주맘님이 오늘도 퇴근길 주님을 찬송하면서와 함께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주님이 지으신 파란 하늘과 따스한 햇빛이 퇴근길을 더 행복하게 해주네요. 주님의 세계, 주님의 솜씨 최고입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도 샬롬입니다. 퇴근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장해제님은 성경 필사하며 들어요. 구약이 끝나가요. 스가랴 쓰고 있다고. 와,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시편 그 위기의 시편도 잘 넘어가시고 스가랴 금방 또 끝나겠는데요. 푸른동사님이 수술했던 발목을 또 다쳤습니다. 병원 가는 길 주차장에 내려서 도로가 움푹 들어간 곳을 못 봤어요. 센터에 복귀해야 돼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서글프다고. 아이코, 푸른동사님, 우찌 이런 일이. 발목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요. 병원 치료 꼭꼭 잘 받으셔서 얼른 나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 토닥토닥 위로해드려요. 태연님도 내일 엄마 조직 검사 결과 나온다고 보내주셨는데, 내일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길 중보합니다. 검사 결과도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신혜숙님은 지난주 친구 엄마가 98세에 천국 소풍 보내드리고 오늘 칠공주 친구들한테 점심 사줘서 잘 먹고 위로하고 헤어졌어요. 친구가 그동안 집에서 편안히 모셨어요. 친구 복 많이 받을 거죠 하셨는데 으리으리한 칠공주 친구들이네요. 친구들이 위로해줘서 그분도 힘이 날 겁니다. 7명이나 함께 있으니까 오늘 또막 복작복작했겠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이 찬양 들려드려요.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곡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김대환, 조수진의 찬양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추억님이 보내주신 받음복을 세워보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춘호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레리 노먼의 I love you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건네는 인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사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고 소소한 인사 한마디가 사실은 사랑의 언어였던 거죠. 오늘 청량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건네신 사랑의 인사가 아닐까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송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지난 주일에 교회 다녀오셨죠.
1: 네.
0: 근데 이런 때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주일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근데 주중에 왜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면서 은혜는 어디 간 건가요?
2: 아, 망각의 은혜 때문이죠. 네. 정말 예, 은혜잖아요. 감사한 거고 나쁜 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좋은 거 주셨는데
3: 그것도
2: 받은 은혜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싹 잊어버릴까요? 망각의 은혜 때문인가요?
0: 네.
4: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같아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나 교회 가서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까지 싹 잘하는 이런 교회 오빠인데 이런 거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신앙.
2: 아, 근데 저는 저한테 없는 걸 바라니까 더 그렇게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불평불만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이 비교의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게 뭐 다 싹을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5: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또 복을 계속 받다,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 무뎌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5: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는 혹시 불평불만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도

0: 혹시 없으시죠?
1: 네. 죄송합니다.
2: 성도들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회 막 설교를 하고 하여튼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또 할 일이 있어. 아, 그럴 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럴 때마다 하는 것. 나갈 때도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도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3: 지치실 수 있겠죠. 맞아요.
4: 김동호 목사님만 있으시면 다 있으신 건데. 네. 네.
5: 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불평불만 했었어요. 근데 왜 나지? 그랬는데, 그는 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넌 왜 안 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잘 넘어가더라고요. 네.
4: 김동호 목사님이
5: 무슨 성자 같아, 이렇게.
4: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셨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복을 받았다. 네, 네, 그리고 네, 계산을 맞아요. 잘해야 된다 네, 하셨는데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했거든요. 설교부터 말씀, 토크까지 한번 받은 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2: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받은 이 복 중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많이 자유해졌구나. 이전에는 제 자신에게 많이 주목을 했어요. 키가 작다, 이런 거, 가난하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걸 다 떠났더라고요. 키가 작든 뭐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물론 지금도 설교를 하고 나면 비교를 하죠. 제가 뭐 김동호 목사님하고는 절대 비교 안 하죠. 저와 함께 동네에서 목회하고 또 저의 신대원 동기인데, 저 친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고, 나도 꿈이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교들을 하는 저 자신을 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나 자신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로 많이 옮겨가는 자유함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면 자아감을 상실한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없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나쁜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나 자신의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죠. 저는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제가 제일 힘들고 아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잠을 자야 되고 개척을 했으니까 막 뭔가를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그게 내가 할 일이지 하는 깨달음이 어떤 이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교회 가서 굳이 잠을 안 자도 된다 이거. 나는 아이들에게 먼저 양육자고 보호자니까 아이들 곁에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변화예요. 개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면 돼 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상황으로부터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간증을 여러 번 해보면서, 간증하는 분들은 다들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간증 자체는 나를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간증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잖아요.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깊은 자괴감이 들죠. 나는 실컷 하나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목사님 이야기로 들었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그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증을 안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예요. 오히려 여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 대신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뜻이 잘 통해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이거 말이 되거든요. 의라는 것은 사실은

0: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건데, 은밀함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은밀함의 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매맞지 않고 또 죽지 않고 구원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는 십자가의 이 은밀함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가 세상에 이미 계셨고 또 세상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분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피조물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은밀함의 가장 큰 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혹시라도 우리 삶이 크게 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일하시고 이 은밀함 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로 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은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원수는 돌에 새겨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는 새겨요. 근데 물에다 새기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 놓으면 평생 그 원수만 생기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니까 삶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아닌데 그 고난은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만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엉뚱한 비유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풀어요? 아는 것부터 풀어요?
3: 아는 것부터.
2: 처음부터 풀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아는 것부터 풀어야지. 모르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오면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서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는 거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체크하고 돌려놓고 아는 것부터 풀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거 풀면 돼. 못 풀어도 아는 건 풀잖아.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삶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도 나오고 은혜와 축복의 문제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건 풀지 못하거든. 풀질 못하니까 다음에 은혜의 문제를 못 푸니까 인생의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 같이 돼요. 고난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나 바빠, 조금 있다가 생각하자. 받은 은혜를 쭉 체크하다 보면 은혜가 찬단 말이죠. 그러면 채워진 은혜가 그 고난을 이겨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했던 예화인데, 뭐 교회 이름 밝혀도 상관없어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고등부 설교할 때인데, 토요일 날 장로님 한 분하고 심한 언쟁을 했어요. 아주 심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뭐 틀림없이 나도 장로님한테 상처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목사하고는 토요일 날은 싸우면 안 돼. 월요일쯤 싸워줘야 이게 시간이 가서 그러는데,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 날 아침에 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설교가 안 풀리는데 죽겠어요. 그 고통은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잠도

0: 못 자고 설교는 안 풀리고 이제 몇 시간 하면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뜬금없이 하도 힘들어서 침대 잠깐 누웠는데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툭 터졌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찬송인데 제가 참 좋아하고 이 다음에 천당 가서 예수님 앞에서 불러드리려고 준비한 애창곡이에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얘기하려고.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는데 여기서 탁 터졌어요. 아, 정말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요번만 어려운 일 당했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번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때 그게 넘어갔다는 뜻 아니냐, 아, 그때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도 넘어갔으면 이것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는데 아 그것도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차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찬송이 돌아가는데 찬송을 반복할 때마다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하는데 꼭 그 기분이 들었어요. 은혜가 차오르더라고. 은혜가 이만큼 차오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장로님도 교회에서 그랬지 뭐 나만 옳은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차니까 용서하고 싶더라고.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 고난 싹 잊어버렸어. 그 다음날 곧 몇 시간 동안에 설교 준비한 게 엄청난 설교가 되더라고. 고등부 애들 뭣도 모르고 은혜 받았지. 그래서 그때 경험했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구나. 근데 대부분은 고난이 은혜를 이겨요. 제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은 이제 보통 유형으로 나는데 유형을 얘기해요. 탄원시, 찬양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는 탄원시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끝은 언제나 찬양시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재미있어요. 현재에 당한 고난을 탄원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이 다윗은 엉뚱하게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난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이겨냈지. 그러면 고난을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걸 기억을 해요. 그래놓고는 그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다가 이 찬양이 어디까지도 가는가 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겨낼 거야. 그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가서 찬양한 걸 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탄원시로 시작했다 찬양시로 끝나더라고. 탄원이 찬양으로 끝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고난만 세고 앉았어요. 아, 고난도 세요. 근데 은혜도 세가지고 덧셈 뺄셈을 해야지. 계산을 도무지 돌머리들이 못해요. 고난은 열이고 은혜가 백이면 90의 은혜는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계산을 안 하고 고난만 붙잡고 있는 거는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도리어 제껴놓고 은혜에 있는 문제 아는 문제 쭉 풀어가지고 점수를 올리면 장학생 되는 거고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신비로운 체험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그건 기적의 양식이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하늘 양식이고 정말 기적. 역시 만나 드셔보신 분 있어요? 그 뭐 초등학교 앞에 만나 분식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기적의 양식을 그대로 먹고 살았다고요. 이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시에 음식, 식량을 조달하기란 이건 뭐 확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은 걱정 없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의 양식 만나가 있어 그저 주워다가 절구에 빻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먹으면 맛도 있었나 봐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매일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죄성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뭘 귀하게 여기느냐? 제한을 둬야 돼. 뭐 조건을 달아야 돼. 그래서 조금 모질라게 줘야 돼. 이래야 우리는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달려들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환호하고 행복했던 정말 이 기적의 양식이 오래지 않아 환호와 탄식 또 감, 뭐

0: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들이 만나 외에는 이 만나밖에 안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더 끔찍한 일은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면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저주에 가까운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계속해서 너무 풍족하게 아무 제한 조건도 없이 너무 많이 주셨기에 우리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그것들을 가치없게 여기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돌려버린 우리들의 만나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영화 부당거래 대사 중에 사람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 특권인 줄 안다 라는 참 명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반복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한번 은혜 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계속 더하여 주면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계속 너무 무제한적으로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가치없게 여기는 우리 안에 만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한숨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니요.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삶 아니에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제가 새터민들 하나원 교육 수료 마치는 그 인터뷰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 다 와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함과 뭐 풍요를 동경해서 왔다고 다 얘기하는데 저 벌써 7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시려고 그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지막 인터뷰가 다 귀찮다는 듯 내래 아무 소원 없이요.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이요. 내래 그죠? 찬송 한번 목청 터지게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맨날 속으로 삼켜야 되는 주님의 은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거꾸로. 그러니 내가 남한으로 넘어갈 때 잡히면 기꺼이 죽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면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 부르려고 그리고 진짜 예배 한번 마음껏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불러야 될 그 찬양 하나를 어떤데 우린 너무 의무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찬송 한번 부르고 한번 더 부르면 막 불같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도 어떤 찬송은 또 5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절제 없이 5절까지 만들었냐고 대충 4절에서 끝내지 막 이런 불같은 화를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맞나? 너무 귀한 제가 우리 전 국민의 아픔이 됐던 한 불행한 사고에 희생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는 교회 집회를 바로 그 사고 이후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 계신데 마지막 날 내가 정말 자신의 간절한 소망 하나 써냈더니 자기 인생 다 걷어가시고 단 하루만 달라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 그 딸이 그게 마지막인 줄 모르고 빈속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타이탄 바닷물 속에 빈속으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 지금도 숟가락을 떨어뜨린대요. 자기가 따뜻한 밥 먹는 게 미안하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기 남은 전 인생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하루만 달래. 자기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 하나만 차려서 따뜻한 밥 먹일 수 있는 우리는 밥 차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주부들 아이고 상 치고 돌아서면 또 밥 차 돌아서면 뭐 어쩌다가 두 번 밥 차 야 이거 한 번에 막 집이 닮아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한 번에 차리게 하라고 막 화내면서 하는 그 일이 누군가는 내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들이 그냥 이렇게 익숙한 만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지나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만나를 찾아서 평범함, 익숙해서 더 이상 무뎌진 내 삶 속에서 은혜라고 감사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만나들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나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난 뭐 이렇게 막 세워볼 복도 그렇게 많이 없어. 뭐 더 별로 받은 것도 없어. 뭐 이런

0: 생각하고 있던 마음 쏙 들어갔죠.
1: 네.
0: 눈물 나오면서 쏙 네. 들어갔죠.
1: 열심히
0: 네. 네. 불평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뻤던 일도 많고 행복하고 참 흥분되는 그런 순간들이 맞아요. 많았었는데 참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 그게 문제인 거죠.
2: 왜 자꾸 까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요.
0: 그러니까요.
3: 받은 복을 노인정! 인정 안 해 하면 결국 노인정에서도 왕따 되는 이치를 알기 위한 질문
2: 노인정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인정해 주세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고난 중에도 받은 복을 기억하면 물론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고난 중에 또 고난을 겪으면요.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면 은혜도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이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얘기했던 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신인 것 같아요. 덤벼드는 거. 제가 암이라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적한 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게 싫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평생 나 예수 믿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말이라죠. 내가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무서워도 그게 덤벼들고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이 뭔가 하면 어렸을 때 내가 강아지 한 대 쫓겼어요. 여기 계속 쫓아오더라고, 도망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개에게 등을 보이면 물린다. 무서워도 눈을 똑바로 보고 직시해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개는 눈을 깔다. 그런 해보니까 되더라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면 무섭지. 무섭지. 싫지. 그렇지만 등 돌리고 이렇게 약해지면 물리는 거거든요. 덤벼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덤벼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이 나 고난도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 뭔가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고난이 기회가 돼요. 고난까지도 내가 한번 이용해보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는 고난보다 강해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어요. 무섭잖아 훈련사 갈 때. 근데 육사 8기장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6.25 때 소대장 하셨던 진짜 군인이야 이 할아버지. 우리 아들 점심을 사주시면서 야 훈련 받을 때 꼭 죽을 것 같이 무섭단다. 근데 너 알아? 아냐? 교통사고로, 그 말씀이, 교통사고로 죽은 놈이 많지, 훈련 받다 죽은 놈 몇 없어. 다 감당할 만큼 계산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 훈련 받으면서 무슨 말이 제일, 그 집사님 말씀이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다 통과했다는 거야. 너는 그 훈련보다 강해. 너는 그 고난보다 강해. 야, 훈련시키는 사람도 그거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 등 보이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 찔찔 쌀 수는 없잖아. 무섭긴 해도 덤벼들어야지. 고난당하면 덤벼든다. 그 다음 은혜를 생각한다. 그 다음 이것까지도 이용한다. 말 잘해.
3: 역시. 저는 김명현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은밀한 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남들은 이게 복이야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복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받은 고난이나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제게 있어서 아주 예민해진 건 뭔가 하면, 저만 해도 제가 조금 어떤 삶이 무너지고 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외롭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개인화시켜서 개인들이 겪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모티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런 사회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0: 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치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김치 한 통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펑펑 우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제게 준 어떤 좋은 복은 아픈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아 저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가서 그들 곁에 있는 것 그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아이 셋을 이렇게 셋째 아이가 3일 뒤에 출산하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 이 세 아이 다 못 키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가 키우면 다 망가뜨릴 것 같고 키울 자신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랬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이게는 방임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함도 없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손을 안 대니까 아이들이 자기 은사를 다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나는 뭘 할 거야 정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그 길로 가요. 세 자녀가 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네.
1: 엄마 욕심 한 스푼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힘들어지는데 다시 느껴지면서 네. 저도 좀 하나님께 맡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면 자연히 떠오르는 게 기쁨 이런 것들이잖아요. 감사인데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제때제때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불에 자다가 이불 킥하죠. 아 그때 인사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네. 혹시 저도 이러는데 우리 안우석 목사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감사와 기쁨을 같이 나눈 적 있으신지
2: 그러니까 만나가 익숙해져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매일 내리니까 영원히 내릴 걸 줄 알지만 가난 적정에 이를 때 거짓말처럼 딱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감사 표현하고 또 이렇게 잘 챙기는데 내 주변에 오히려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아니, 내일 뭐 언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미뤄두었다가 후회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 가장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 안에 가족 안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사역하는 모습 보며 막 이렇게 흐뭇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기뻐서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위안 삼아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야. 너무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코로나 전까지 이제 집회가 맨 이렇게 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하나 캔슬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그 길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냥 매번 여행을 가기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첫 여행 때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휴양지라고 이게 에메랄드 빛 바다 코코넛 여기 어울리는 의상을 좀 입고 오시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청주에서 오시고 저는 이제 바로 그냥 부산으로 가니까 그랬더니 너나 잘해라 그래도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저 아버지인데 모른 척할 뻔했어요. 휴양지 여행 가는데 맨날 아버지 어디 세미나나 집회 가실 때 들었던 정장 바지에 그 007 가방 있잖아요. 아, 그거에 짐을 싸우신 거야. 그것도 여행이라고 또 어디서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무슨 사이클 선수가 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주워 썼는지 막 너무 막 무지갯빛이 나 막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귀여운 거야.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버지가 나 너무 이제 순수하고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화장실 가자고 그 남자 팀 여자 팀 나눠서 이렇게 화장실 갔어요. 이제 갔다 이렇게 저 먼저 나오게 됐고 우리 두 아들은 화장실 아직 입고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되게 뻘쭘하고 우리 아버지는 휴가 한번 평생 가보신 적 없어요. 명절을 한번 우리 가족끼리 세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어색하고 뻘쭘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서로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 이렇게 손이 베이는데 손이 너무 야위고 이렇게 늙어 보이는 그 손이 너무 짠한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그 아버지 손을 이렇게

0: 잡으셨어요?
1: 꽉 잡았어. 아버지 흠칫 놀라시더라고.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 그래서 아버지 제가 참 벌써 이렇게 내가 기억한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벌써 그때 내 나이가 돼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손을 꼭 잡아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만이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야. 그날 아버지도 싫지 않으시지 손을 안 놓대요. 그래서 그냥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눈물만 흐리고. 지금도 그날이 너무 전 제 자신한테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분명히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오면 만약에 제가 그날 용기내어 그 아버지 손을 그날 잡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너무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후회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용기내서 잡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늘 뒤로 밀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랑 고백, 감사의 고백 또 손 한번 잡아드린 것에 되게 너무 인색해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소중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몇 박 며칠이면 막 그때 그 도시에서 봐야 될 것들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정작 동네에 있는 건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안 가게 되는 것처럼
3: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2: 맞아요. 오히려 더 안 가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좀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복을 또 오늘 세어보면서 우리가 돌발주문 또 이거 피해갈 수 없잖아요. 자, 여기서 제작진, 오늘은 또 누구에게 주실지.
3: 네.
2: 네.
4: 네.
3: 과연 어떤 질문이
4: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요. 돌발 질문의 묘미는 아주 바로바로 이어 답해주시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연 설명도 이어서 듣겠는데요. 받은 복을 가만히 헤아려보면 최근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은
2: 짧게 한 문장으로. 네.
5: 저는 아내인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아내는 아픈데 경제적으로 제일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또 아내는 아픈데 아이들은 그동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자라는 동안. 이런 게 다. 그리고 아내는 아픈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주셨어요. 교회는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딱 그 질문에 제 아내가 딱 떠올랐어요.
2: 네. 김동훈 목사님.
6: 난 너무 많아서.
2: 최근에인데도 그렇게 많아요?
6: 많죠. 쏟아진다니까. 네. 굉장히 건방진 말이잖아요. 그쵸? 권한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손주 본 거.
2: 손주.
6: 너무 이쁘고.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만 6년이 지났어요. 그 하나의 교회가 지금 15교회가 됐고, 제가 교역자가 150명이 됐더라고요. 연초가 되면은 연합 수련회를 늘 해요. 같이 모여서. 근데 저는 한 8년째 안 갔거든요. 은퇴하기 2년 전부터는 가질 않았어요. 은퇴한 후에도 가지 않았고. 근데 8년 만에 다시 와서 높은 뜻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옛날 얘기를 그 얘기하라고 하러 갔는데 아, 그 얘기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잘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잖아요. 엉뚱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뭐, 재단 만들고, 뭐, 탈북자 일하고. 그게 다 바다에 돌 던지는 것 같아서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다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더라고요.
2: 간척 사업 하는 거죠.
6: 아, 간척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연합해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대개 다 그래도 제 설교를 듣고 자랐던 청년들인데 그 얘기 들을 때 죽고 싶더라고요.
2: 네. 네,
6: 그렇지.
5: 목사님 연합회에 속해진 않았지만 저 목사님의 서자예요.
6: 서자가 어디냐. 네. 우리 김 목사님은 내가 동학교 처음 갔을 때 그때부터 청년으로 왔지. IMF 간사로 와가지고 그랬지. 이 친구란다. 내 욕심이 나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 못된 놈이야. 못된 놈.
2: 네. 안원석 목사님 최근에 언제 이렇게
1: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이것도 은혜인데 통합 측에 100주년

0: 기념 성회를 갔어요. 93년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까지 하고 이제 그때 100주년 성회하고 이제 목사님도 은퇴하시는 내 가족같이 지내는 이제 저 보령의 주산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것도 의미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집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해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제가 집회 할 테니까 오전 두 타임은 우리 아버지를 세워달라. 근데 그게 얼마 의미 있었냐면 그 교회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극적으로 회심해서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이제 해병대로 월남제 갔다 와서 우연히 한 3일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그 관리실에 경비로 있다가 그때 하나님이 막 극적인 회심으로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막 그 거칠고 막 죽으러 갔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그런데 벽에 걸려있는 그 흉측한 피 흘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어휴 저 새끼는 참 죽어도 더럽게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 너무 무서우니까 그 술을 마시면서 신학교에서 담배를 피면서 근데 바로 너 때문이다 하면서 막 그 자리에 무너져서 그 깡패한 봉기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길로 거기 나온 목사가 되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 그냥 허드렛일을 하면서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서 신학을 이제 하시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93주년 7년 전에 집회 갔을 때 우연히 아버지랑 통화하다가 내가 여기 교회에 집회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 주산농고라는 그 학교 출신인데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의 60몇 년 50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구나 그래.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때 한 자매가 당돌하게 그 교회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나한테 너 교회 좀 나와. 너무 당돌해서 자기도 모르게 홀린 것처럼 거기에 끌려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재미없어서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어찌 보면 그분은 이제 실패한 전도라고 아 내가 전도했는데 몇 번 오다 도망친 뭐 이름도 기억 못할 건데 그분이 이게 복음이 진짜 울며 뿌렸던 씨앗이 기쁨에 단이되어 한 교단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신앙의 가문이 되고 그 아들이 될 이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폭풍 같은 그런 결과에 작은 날갯짓이 되어주셨던 복음의 씨를 뿌려줬던 그 교회가 그 주산제일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100주년에 제가 일부러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집회하면서 우리 아들 두 명도 학교 다 가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3일 동안 거기서 집회 같이 하고 매 시간 우리 3대가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집회 끝나자마자 그 인근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시고 심하셨던 교회를 같이 다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진짜 이게 내 생에 가장 큰 훈장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와. 이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이야.
1: 대답을 짧게 듣고 싶었는데 짧게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네.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2: 생생한 그 감사의 고백을 네. 들었는데요.
1: 두 번째 질문.
2: 이게 돌발 질문답게 두 번째 질문도 돌발로 반대 질문입니다. 네. 네. 언제인가 난 참 복도 없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네, 바로
3: 없다. 없다.
4: 있다.
2: 있다.
3: 있다. 없다.
0: 저는 저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만나 주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 아하,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있는 분만 들을까요?
5: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지금 28년째 하는데요. 10년이 되기 전에 아내가 쓰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아주 즐겁게 뭐 가난했지만 아주 즐겁게 둘이 사니까 너무 기뻐하셨는데 저보고 야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너무해요. 그런 말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17년, 18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1: 그랬었었다.
2: 네. 네. 네.
1: 자, 세 번째 질문.
2: 네, 가겠습니다. 나도 부러워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없다.
1: 안우성 선생님부터.
0: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번 금식 기도도 앉아있어. 하나님 저 주실 복이 남아있으면 저 그만 주시고 전 너무 넘치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서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리는 복을 나보다 더 잘 된 또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나는 밥벌이로 목회를 단 하루도 안 해봤다.

0: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퇴 목회자라면 저는 가장 성공한.
1: 아멘, 아멘. 네. 네.
2: 김동호 목사님은?
3: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난 내가 제일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도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나도 받았는데. 나도
4: 받았는데. 저도 정말 목사님 말씀과 똑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4: 진짜 똑같아요.
1: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네.
5: 자,
1: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4: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1: 아멘.
2: 예수밖에 없다.
3: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나 싶은데 다윗의 고백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건데 그 받은 복이 엄청 많은데 그 1등 가는 복은 하나예요. 속죄, 구원. 저는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김남조 선생님 시. 내야 흑이온데 밀랍이도 불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오게 문양 그 의신이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아이 꼭 그 기가 막히지. 흙인데 밀랍에도 불 켜시고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고 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죄인인데 그건 내가 아는데 죽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데 그걸 씻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겠다는 것, 일꾼 되겠다는 것, 용서만 받아도 큰 건데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데 뭐 그러면 암장 걸리면 어때? 뭐 조금 고난 당하면 어떻게 게임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제일 큰 복이죠.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네.
0: 저는 또 매번 그 깨우쳐 주시며 그래 나는 죽었었지. 아, 난 덤으로 산 인생이지. 그거를 깨닫게 가끔씩 잊을만 하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뭐
3: 그렇지.
0: 뭐 그냥 서운한 것도 뭐 잠깐은 있어요. 좀 이렇게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잠깐 솔직히
5: 사실
0: 있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 그래 나 죽었었지. 맞아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저는 아침마다 맨날 그 고백해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려고 막 애쓰면서
4: 다들 설명을 하시네요 보니까 저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좀 걷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날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일으켜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좀 뭘 좀 해보셔야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그 본당에 엎드려가지고 출근해서 엉엉 울면서 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데려가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둘 중에 좀 하나 좀 해보시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기도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 왜 딴 대답을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좀 귓구멍이 있거든 똑바로 좀 들어요 이런 사람한테 좀 그런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시는 게 백년아 너의 생애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내가 너한테 줬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아,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나를 다 덮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 우리가 정말 숨은 복을 누가 잘 찾나라고 그 잘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찾아내는 눈을 오늘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고 퍼뜨리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가득한 날들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헤아리신 받은 복들 우리 패널분들 짧게 좀 들어볼까요?
6: 들으면서 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고조 생각을 봤는데 정말 일주일에서 교회를 갔다 오고 그다음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했을 때 정말 쭉 가지 않고 그 내가 좀 사라질 때가 있고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주위에서 뭐 전화 온다거나 뭐 어머니가 전화 온다거나 옆에 뭐 친구들이나 뭐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좀 뭔가 엄청 복인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0: 잡아주고, 아, 정말 날개까지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게 정말 좀 복덩어리 왔습니다.
1: 네, 2주에 한 번씩 네. 올폰 또 오고.
0: 아, 그러니까요.
2: 네. 가장 큰 복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계속 보면서 녹화하면서 봤지만,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 하나님이 너무 귀염둥이 아들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푹 빠져 계실지? 나는 예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더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게 너무 귀감이 되어서, 와, 나도 반응이 너무너무 넘칠 텐데, 하나님 예쁜 딸 되고 싶다고만 얘기하지. 그러려고 막 안간힘 써서 노력만 막 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충성, 뭐 이렇게 사랑이 돋으면서 생각을 했을까?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말씀드리고 들으면서 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받은 복들이 넘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 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다 복덩이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도 많이 받았어요. 막 많이 쏟고.
2: 저는 아까 조금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요즘 너무 불평이 많아졌구나. 내가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일상인데, 아, 오늘 많이 회개했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은혜 듬뿍 받아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해요.
3: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과정들을 밟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밝히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될 것이고 다 알게 될 것이기에, 김병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가득히 채우실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신뢰가 되면서, 오늘 이 일상 속에 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따라 스튜디오에 이렇게 막 훈훈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미 복덩어리이지만 우리 삶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덩어리로 살아보자고 좀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세어볼수록 커지는 받은 복들 덕분에
2: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5: 올복. 와.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이웃에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해요. 이 고백이 한낱 그냥 공허한 입술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내 삶을 돌아봐야 할 텐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문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하고요.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단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할 때 날마다 또 조금씩 나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이관욱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딱 받자마자 미리 읽어보는데 요 곡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전한 곡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어제는 제가 파주에서 이제 방송국으로 올 때 차 안에서 확인한 온도가 한 18도, 19도 정도였는데 오늘은 14도를 찍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서 15도, 16도로 도착을 했는데 아,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그런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란 하늘, 싱그러운 화요일 유니스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성품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항시적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또 언행을 잘 우리가 돌아보고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권명숙님 오늘 연차라 출첵 남깁니다. 아, 오늘의 오프닝 저에게 하는 얘기인 줄 오늘도 감사하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우리 명숙님도 와주셨고 어느 대목에서 약간 마음이 좀 찔리셨나요?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어제 11주년 축하. 저 출석을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어제 살씨에 몇 분이나 방문해 주신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사실 진짜 고백하자면 저는 어제가 조이포유 11주년 개국 생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늘이구나 하고 달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월 14일. 어제 뭐 정말 뭐 셀 수 없을 만큼 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연들은 뭐 폭발을 했고요. 폭주했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치 제 생일인 것처럼 너무 좀 벅차는 마음도 있었고 예. 근데 오늘은 뭐 어제만큼의 사연이 도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먹으면서 또 1년 버텨야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근 한 6개월 중에 가장 많은 분들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화요일 예, 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샬씨 가족과 함께 2시간의 또 배경음악 드리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사진 첨부하시거나 긴 장문 사연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여러 일정들 다 좋습니다. 예,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혜영님은 새벽 기도 가는데 긴 팔을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라고 남기셨고 그쵸 긴 소매 옷을 이제 입어야 될 때가 왔고 이제 뭐 얇은 자켓 뭐 바람막이 이런 옷도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아 0005번님 트렌치 코트를 게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녀 예, 못난이 추 그거 아니죠 가을 춥니다요 라고 예, 또 확실하게 밝혀주셨는데 트렌치 코트 또 그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죽 자켓 입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트렌치 코트랑 이 가죽 자켓은 한 2주 봅니다. 한 보름 봐요. 예. 추석 때까지 9월 마지막 주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약간 예,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 보름은 너무했나? 한 달 봅니다. 한 달 그래요. 아비가일님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아침 시간이 사실 손이 바쁘잖아요. 예. 분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은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접속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예, 접속은 뭐다? 사랑이다. 옹기장의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

배송희 내가 꿈꾸는 그곳. 이 곡은 우리 토마토 오이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남편과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차 안인데요. 남편이 자주 듣는 찬양을 틀다가 저를 한번 보더니 라디오 켜줄까? 바로 레인보우를 접속. 센스쟁이 남편. 예,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내가 꿈꾸는 그곳 신청합니다.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 남편분의 아 어떤 그 매너, 톤앤 매너가 아주 능숙하신데, 예, 이게 어떤 센스와 배려가 몸에 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센스, 배려, 이게 상대방에게 계속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서 세심하게 살피고, 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예,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아 이걸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탁 해주고 그러면 어머 센스 있어. 예,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건강검진 잘 받고 오세요. 앞서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였고요. 옹기장이 선교단 제자들의 노래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솜님 맞아요. 접속은 아침 루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인사를 전해요 하셨고 현블리맘님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출근길엔 걸으면서 저녁엔 러닝하며 힐링해요. 특히 저녁엔 나만의 힐링타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샬롬 CCM을 틀어주시는 아침에는 아침 인사로 샬롬 저녁에는 이제 하루 동안 수고했다 그런 또 샬롬. 예. 근데 저희 조이포유 채널이 10월에 소소하지 않다. 네. 좀 큰 개편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저는 샬롬 CCM 아침 방송은 생방송은 그대로 가고요. 저녁 방송을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고 예, 조금씩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가을 개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분이 일단 오신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지금 표했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마 우리 조이포의 애청자분들도 예, 쌍수 들고 환영할 분이 아닐까. 예. 굉장히 멋진 분이 10월 개편 때 오시니까 기대해 주세요. 늘 처음처럼님 어제 조이포유 11주년이었나요? 저 생일이어서 부산으로 혼행 다녀왔는데 11주년 축하해요 라고 아 고맙습니다. 우리 늘 처음처럼님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아 부산 여행 혼행 그 대만인가 어느 나라에서 요즘에 앓고 있는 병이 있대요. 바로 부산병 부산병 그 아세요? 부산에 한번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왔는데 잊지 못하고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나날들이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은 거죠. 예, 그 부산 아리를 하는 거예요. 부산 아리 너무 좋아서 아 부산 또 가고 싶다. 그 부산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니까요. 예. 일단은 뭐 바다가 너무 좋죠. 또 산도 있죠. 부산에 산도 있죠. 예, 또 도심지랑 관광지랑 다 있거든요. 부산은 아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 관광 도시입니다. 진짜 부산병. 네. 우리 화팅 제이님께서 큰아이 입시 고민으로 밤을 샜습니다. 기도하지만 평안한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이 결정이 후회가 없기를

아이가 최선을 다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요. 아, 어떤 진로, 미래, 입시, 예, 쉽지 않은 주제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좀 막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또 고민을 하고 결정한 그 사항 잘 될 겁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할게요. 러빔이 부르는 이 곡 들을게요. 주님 닮은 가을.

창문의 아침에였습니다. 우리 수현님, 제가 있는 곳은 안개가 자욱하게 지금 끼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저희 아파트 앞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 꽃밭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덩달아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파이팅! 이라고 또 남기셨고. 와, 그럼 뭐 약간 지역 주민들 다 나오겠어요. 축제면은 특히 뭐 꽃 축제인가요? 축제에 있으면 또 먹거리도 빠질 수 없고, 예, 여러 이제 뭐 포장마차 이런 것들도 막 오잖아요. 야시장 할 때 오는 것처럼 축제 때. 아, 재밌겠다. 아이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유은성 주님의 딴따라였죠. 강찬 김만희 함께 했고요. 러브 고난 내용혼 편히 쉴 곳과 러빔 주님 닮은 가을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드리님, 늘 듣기만 하다 어제부터 인사 남깁니다. 짧은 인사도 괜찮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어제는 뭐 심지어 샬롬의 샬, 그 샬의 시옷도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네. 콩스콩스님, 날씨도 좋고 노래도 너무 흥겹고 회사 정문 걸어가다가 나 춤출 뻔이라고 또. 아, 좋네요. 아침부터 텐션 업. 예, 좋습니다. 기분 좋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손가발님도 과천도 춥네요. 햇살이 맑아서 걷기에는 그래도 좋은 날씨. 오늘 점심은 버섯 파스타 준비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아, 파스타 드시는군요. 여기 새우 빠지면 또 섭섭한데 파스타에는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버섯은 안 들어가도 새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버섯이면은 크림 파스타겠죠? 예. 맛있겠다. 감사하는 마음님, 훈디 가을 되고 매일 출첵. 오늘 친구 현정이가 요양 실습하러 지하철 1, 2호선 타고 훈디 방송 들으며 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걷고 있을 텐데 훈디 실습 잘 받으라고 화이팅 외쳐주셔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우리 현정님 화이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향기나무님은 오늘 새해날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철씨와 함께하니 또 힘이 됩니다. 오늘 저 면접이 있는데 새 길을 예비하실 주님을 기대해요. 아, 면접 화이팅!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정, 예. 준비가 된 어떤 마음, 이런 걸 잘 어필을 하고 예, 오시면 후회가 없는 그런 면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춤추는 구름님도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 간호조무사 시험 보러 성남 왔습니다. 아, 지금 떨리고 또 긴장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 가보겠습니다. 아, 떨려라고 남기셨는데. 아, 뭐 필기시험일까요? 아니면 실기일까? 예, 잘 준비한 대로 치르고 오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따 9시 정도에 보시려나? 예. 화이팅! 응원 전합니다. 요 곡 듣죠? 프라이드 밴드, Nothing is impossible.

프라이드 밴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 가능케 해.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늘 처음처럼 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Anointing, 나의 삶은 복도에다. 이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한 호흡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친다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마시고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더 어리석은 고단한 길을 택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자리로 모셔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으며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도 씨 뿌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루로 보내게 하소서.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예수전도단 보리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했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여름 겨울님께서 걷다가 방송 들으며 그 사연 소개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아, 다시 예. 제자리 찾고 화이팅 할게요 라고 남기셨어요. 아, 또 이렇게 몰입해서 듣다 보면은 가려던 길을 이렇게 예, 잠깐 또 벗어날 수 있죠. 걷다가 예. 자수한수님께서 지난번 반주기 놔주신 작은 개척교회 고백교회를 다니며 아들이 가요 댄스를 특순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학원에서 치러진 그 YG 1차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10월 22일에 2차 오디션 보러 오라고 연락받았답니다. 1년 전 첫 오디션 볼 때 아들이 엄마 나 아이돌 되면 엄마 집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참 너무 뭐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든 감사함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 야, 대단하다. YG면은 대형 기획사 아니에요? 그죠? 양군 뮤직, 예, 네, 그런 데 아닙니까? 아, 요즘에 진짜 10대 어린 친구들이, 심지어 초등생도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빼고, 뭐 수줍어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만 나오면 몸이 아주 그냥 반응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네. 심지어 잘 추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예. 네. 저희 딸도 그 뭐 유튜브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뭐 이런 거 그냥 아무 노래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야, 1차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 아들에게도 큰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 이왕이면 2차도 잘 봤으면 좋겠네요. 예. 몸도 마음도 또 춤 실력도 더 성장하는 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위로부곡 신청해요. 청하신 곡 준비하겠고요. 먼저 만나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부터 함께 듣죠.

시와 그림 실패의 용기라는 곡이었고요. 위로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터널님 청하셨던 곡 만나월십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카네이션님도 와주셨고요. 현규 유진 부우님도 오랜만에 휴가 내고 방송 들으며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또 이 시간 만끽하시는 우리 세환님도 출첵하셨습니다. 우리 조이님은 쉽지 않은 주님의 어떤 제자 된 삶, 그래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제자로 오늘도 살아야겠어요. 아들이 포천 이동면에 있는 5군단 705 특공연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병이라는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자! 충성! 이라고 또 사연을 주셨는데, 예. 아, 이제 훈련병, 그 훈련 기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진짜 군인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정식 군인, 예.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거기가 집이죠, 이제 생활관이. 아. 좋은 선임, 좋은 동기, 이렇게 만나는 만남의 복이 또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잘 또 우리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충성! 예. 강중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나와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계곡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납니다. 가을이 바람으로 찾아옵니다. 가을 햇살 비치는 산 언덕에서 홀로 하늘을 만나는 것이 부러워 함께하고파 소리를 내며 찾고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나듯 바람이 스치는 가을 소리는 말라가는 나뭇잎에서도 처마 끝에 달린 작은 종소리처럼 청아합니다. 가을과 함께하고파 하늘이 보이는 산 언덕에 앉았는데 가을바람이 곁에 왔다며 옷깃을 자꾸만 만지고 있습니다. 목까지 여민 단추를 조금 열어봅니다. 바람은 금방 옷 안으로 들어와 옷도 마음도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찾아오는 산마루에는 영혼도 가을 거지처럼 익어가나 봅니다. 가을바람은

남은 가을 거치에 햇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름을 흩어보냅니다. 구름이 떠난 자리에 눈부신 햇살이 넘쳐납니다. 숲의 나무들도 바람이 지날 때마다 강가의 물결처럼 반짝입니다. 아, 바람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반짝이게 합니다. 고향 바닷가에서 본 반짝이는 파도도, 강가에 남아있던 잔물결의 반짝임도 다 바람이 꾸미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가을바람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던지 만나는 것들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을바람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언덕에 홀로 남아있는 영혼에게 삶의 고단함을 씻기며 마음까지도 하늘의 기운으로 넘치게 하는 가을바람이 되어 소리내며 찾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풍 들었고요. 앞서 한웅재 노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오빌님께서도 샬롬 생각 잘 들으셨다고 소풍처럼 살게 될 수 있길 또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배성식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가을 바람이 찾아오면 한편의 뭐 시였죠. 선선한 바람과 눈부신 햇살로 찾아오고 또 깊어가는 이 가을, 소중한 가을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누리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멜로디님도 와주셨고 까브리서님 두

하와이에 사는 베프가 왔어요. 지금 만나러 가는데 1년 만이에요. 너무 설렙니다. 진짜 행복할 듯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설레는 하루 보내세요. 남기셨고. 권명숙님, 오늘 사랑하는 예원이의 15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효녀 딸, 하물며 공부도 잘해요. 우리 예원이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요즘 갱년기라 조금 미안하다. 근데 생일 많이 축하해. 라고. 우리 예원 양, 1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시 끝곡,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앞에 완전한 모범으로 오신 예수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 온 뒤 무지개 뜨는 하늘처럼 우리 심령을 그리스도의 색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곡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플로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다정하신 목자 예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입니다. 상제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으로 이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기동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윤형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학산사님께서 애들레이드에 있는 우리 손주 강찬희의 대입을 위한 찬송으로 신청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청해 주셨어요.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상희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혜선님은 따님 가족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사한 집에서 주님 안에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님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샬롬규님, 오늘도 하루하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를 배불리 해주신 주님 은혜에 기대하며 순종 신청합니다. 송정미의 순종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 신청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전에 찬송가에 실려있던 곡이라 익숙하시죠? 김남희의 곡으로 주 나에게 주시는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안성진의 찬양으로 2부의 첫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이 듀엣이 부른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5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 된 도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한 순종을 다룹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온다고 선포하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권력 옹호가 아니라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해 공동선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들의 칼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양심으로 국가 권세에 순복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공직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순복은 불의한 명령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질서를 막고 사회 안정과 정의, 공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를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분별의 지혜를 구하여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지 깨어 살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된 도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가 권세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이 땅에 주님의 의와 평화가 실현되도록 하시고 우리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0: 새벽부터 우리 글로리 남성 사중창이었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미스밥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경기도 군포에 사는 심동주 집사입니다. 10여 년간 새벽 예배 차량을 운행해 왔는데 당분간 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머리에 경막 출혈이 발견돼 큰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고 14일 전신 마취하고 머리 시술을 받습니다. 미리 발견하게 하신 것 우연한 일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실 텐데요. 어제 아침에 보내주신 문자라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다시 기쁨 가운데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996번께서는 시집가서 의왕시에 살고 있는 딸이 전세가 빨리 나가서 이사하는 데 차질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위와 딸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소망이님, 건강의 위기가 다시금 찾아왔네요. 퇴사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써주실 정도로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건강의 회복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소망이님 건강 회복 위해서 위기 극복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엄현섭님, 제 조카는 취준생입니다. 근데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분간 쉬면서 약물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님, 제 조카가 하루속히 주님의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 회복 잘하기를 바랍니다. 장두보라님께서는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수고한 농부님들의 거친 손이 쉼을 얻길 바라며 오곡백과 무지개 빛으로 익어가는 아름다운 대지 위에 때마다 시마다 비를 허락하시고 적절한 햇빛과 바람을 허락하시어 잘 연그러 고생의 땀방울을 흘리는 지친 영혼들에게 복된 양식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 주셨고

있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히즈 킹덤 뮤직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튤립님 26년을 아이들 가르치다가 작년 12월부터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녘에 오픈하러 가는

우리가 만일 외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변호할 수도 없다면 속히 대사관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곧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이름이 나를 변호하고 그 나라의 권위와 권리가 내게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피신했을 때도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그분의

윤영상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 그분께 지금 우리 처지를 맡깁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둠의 권세서 이명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시편 필사하시면서 이 찬송가가 계속 생각나셨다고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해 주셔서 투루바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숙희님, 찬송가가 너무 좋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신청해 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0: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라희의 찬양인데요. 선우다혜와 예수사랑교회 어린이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살뜰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을 다해 아끼고 정성껏 보살핀다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선물보다 살뜰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오늘도 잘 하고 있어.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 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듯이 돌보시듯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조금 더 살뜰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살뜰한 말 한마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오늘도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민식의 음성으로 오늘 피었다 지는 최명자 그리고 박종호 듀엣곡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요 전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알뜰살뜰하신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0491님께서 딸내미들이 들깨 넣은 고구마 순 먹고 싶다 해서 사와서 고구마 순 벗기며 듣고 있어요. 열무도 저리고 내일 손주 보러 오라 해서 오늘 밤 다 음식 준비해놓고 가야겠지요.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저도 살뜰하고 알뜰하단 말 잘 듣는 편이에요. 천상 여자래요 하셨습니다. 0695님도 예전에 자주 듣던 알뜰살뜰이 집안살림을 꾸린다는 말이 있어요. 주로 어머님들께 붙여주는 말인데 이걸

보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챙기자는 뜻도 될것 같습니다 하는 멋진 해석 해주셨어요. 알뜰살뜰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5025님, 기도에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하고 싶네요 하셔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0491 명가님 신청곡 워시 페스티벌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쁜이 님도 저도 찬송가 신청할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곳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TP워십 미니스트리에서 함께했고요. 워십 페스티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정말

시원하게 가을 날씨, 낮에는 좀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 아, 9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면 아쉽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그런 날씨. 아, 그런데요. 지금 토론토에는 가을 비가 오고 있다고 황태규 아빠님께서 가을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하하호호님,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지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기도로 응원해준 모든 분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마침 신혜숙님 비롯해서 감사 위에 감사 신청곡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딱 어울리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태연님 내일 갑상선 검사 결과가 나오신다고 걱정되시나 봐요.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추억님 매일 밤 10시에 은영님을 집에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조이포유 또 11주년 생일 축하하는 정말 파티였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CCN 캠프는 표준 FM으로 동시에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공중파로도 방송이 되고 CBS 조이포유 채널로도 양쪽에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너무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한 것 같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마커스 워십 찬양을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요즘 이 찬양을 쭉 자주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마커스 워십 찬양부터 전해드릴게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인식, 소유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 김정임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어봤고요. 체리님, 찬양이 어쩜 이리도 좋을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의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찬양도 함께 하셨고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이클 W. 스미스의 아뉴스데이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19세기 말에 처음 출범한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언어학에서 출발했는데 언어와 과학, 철학, 모든 문화 현상을 포괄하며 소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문은 언어를 포함한 기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호학의 대표적인 학자 소시루는 기호를 겉으로 드러나는 기표와 그 대상을 의미하는 기의가 합쳐져서 언어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기표는 같지만 기의는 다를 때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사춘기 자녀 사이의 소소한 갈등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자기가 입고 싶은 청바지가 아직 빨래통에 있으면 그냥 다른 바지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 밤에 세탁기로 돌립니다. 아침까지 마르지 않았으면 드라이로 말리다가 그냥 축축한 걸 그냥 입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거나 입고 나가라고 잔소리를 하고 자녀는 고집을 피웁니다. 이 갈등에서 청바지가 기표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자녀가 바라보는 청바지에 대한 기의가 다릅니다. 엄마에게 청바지의 기의는 여러 바지 중에 하나고 아이에게 이 청바지의 기의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꼭 필요한 옷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템입니다. 기의가 다르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기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기표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의는 사랑을 베풀고 자기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또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보는 교회의 기의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복받는 곳, 예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세상만 추구하다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얼굴에 수검댕이 묻어 있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실체가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통해 실체를 발견한 자는 이제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0: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TBS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병식 오신실하 신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리고 러브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로 전해드렸는데요. 7488님께서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시며 지난 7월에 당뇨 판정을 받고 약을 먹던 중에 부작용으로 약을 못 먹는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오직 기도의 힘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혈 검사를 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7.5에서 5.2로 정상 수치로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요즘 성경필사 전시회 참여하신 그 88세 되신 권사님 너무 놀라운 간증 중간중간에 방송 하다 보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간증처럼 들려서 와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두 달 동안 또 몸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쓰셨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이런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서로서로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자, 오예수님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오랜만에 최인혁 그리고 오늘은 꿈이 있는 자유가 함께 부르는 찬양 추억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추억의 찬양을 신청곡으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설악산 금강초록님도 그렇고 뭔가 오늘 찬양이 약간 추억에 잠기고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8183님 바다에 뜨는 별 조대경 최종길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들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은 조나단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오랫동안 중단했던 공부를 재개했습니다 하시며 사연 주셨거든요. 최여사님께서 오늘 화요일인데 두 번이나 주말로 착각을 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정신줄 잡자 정신줄 잡자 했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만화 제목 중에 놓치마 정신줄 이런 거 했었는데 오늘 우리 모두 놓치마 정신줄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하루 늦었지만 조이포유 11주년 축하드려요 하시며 박요한의 찬양 오늘이 선물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박요한의 오늘이 선물입니다.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꿈이 있는 자예요 최인혁의 오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9057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준하와 나의 찬양을 써주시면서 갱년기 탓인지 따사로운 가을 햇빛과 선선한 바람도 공허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네요. 주님 함께 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제키리님께서는 운행 영업 잘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쉼하면서 방송 듣는데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신청해 봅니다 하고 써주셨어요. 고윤희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들으며 따라 부르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버전으로 찬양 따라 부르시기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전해드리고요.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그리고 준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눈 찬양 유은성 로뎀나무 아래서였습니다. 이 곡은 주니비인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찬양알찬님을 위해서 써주신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러브유님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친 몸으로 들어온 딸을 보니 울컥하네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품쌤님도 고3 첫째 논술 준비 중인데 주님 지혜 주시고 둘째 12살 서연이 오빠만 챙긴다고 삐졌는데 이름도 불러주세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연도 보내오셨어요. 오늘 찬양알찬님께서 아주 긴 지금의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응원하시면서 잘 이겨내실 또 힘을 주십사 응원하는 사연들도 보내오셨어요. 구체적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한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저희 같이 응원합니다. 신청하신 곡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먼저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타 연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장윤식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배경이 참 좋다. 그 사람은 배경이 참 든든해. 네, 이렇게 배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어떤 힘이나 세력을 뜻하기도 하죠. 어떤 의미의 배경이든 스스로 만들 수 없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만들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공기의 파동을 타고 우리 귓가에 흘러오는 이 배경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죠. 잊을 수 없는 향기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자, 뭔지 아시겠죠? 두 시간 여러분의 배경을, 주변 공기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프닝을 하고 들어온 사연들을 제가 눌러보는데 당향로가 시작하길 기다린 여러분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는 자리에 온다는 게참 행복하네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가로 좋은 곡들 여러분의 배경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첫곡 김태홍이 부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괜찮아요 님께서 다시 12살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 봅니다. 맞습니다. 어제 조이포유가 11살 맞았으니까 오늘은 11살 플러스 1일이잖아요. 12살을 향해 나아가 봅니다. 청소하는 영배시인님이 그러므로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이무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현아의 맘님, 조이포유요. 매일매일 저의 배경음악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무하 그러므로.

다빈치님과 함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Always Worship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긍휼하심님 반갑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도 오셨고요. 수인님도 출석체크 잘 됐습니다. 아니 화요일인데 왜 이리 피곤한 걸까요? 담대한 믿음님. 주말에 좀 무리를 하셨나? 아니면 명절 앞두고 있어서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의 조행이 약 접는 집사님께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연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안젤라님과 함께 존영, 배영호가 부른 감사까지 들었습니다. 오빌님께서 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신청하고 싶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알고 오늘도 소풍처럼 즐겁게 설레게 살겠습니다. 네. 원래 당향로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다행입니다. 또 듣고 싶으신 곡 들을 수 있어서. 장미님, 어제 조이포유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좀 생뚱맞죠? 축하 사연 많아서 저는 글쓰기 참았어요. 아유, 생뚱맞기는요. 원래 생일 축하는 일주일,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생일이라도 축하해. 어제 생일이었다며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초록애님도 아니 조이후유가 벌써 11살 생일이 지났군요. 11년 전 그때 채널 이름 정한다고 공모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랬었어요. 이름 공모 참여하시기도 했대요. 그때 뭐라고 이름 적으셨어요? 이 조이후유라는 이름도 공모에서 당첨된 건데 당선된 이름인데 우리 초록애님은 어떤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겠죠. 조이포유 제 삶을 풍요롭게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채널이에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초록애님. 이렇게 꾸준히 11년 함께해 주셔서. 플루트님도 어제 11주년 축하 인사 남기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듣기만 했거든요. 매일 위로가 되는 방송이고 그중에 당향로 정원님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럴게요. 예.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제 다시 사랑 이야기가 부릅니다.

0: 시네.
1: 막막함과 희뿌연 삶의 무게 앞에 바쁘고 분주함으로 주름진 이마, 희끗해진 머리, 처진 어깨, 갈라진 손톱, 삐뚤어진 무릎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저 그날 하루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수나라 사랑하시네 조웅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장드보라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오랜만에 이 시간대에 오셨군요. 권명숙님 반갑고요. 차인님께서 어르신과 같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아이고 이쁜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아랑님 출근길에 백일홍나무 가로수길을 달리는데 물론 당양로를 배경으로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 행복하다 찬양도 너무 좋다 하고 달리다가 쭉 그냥 직진만 하셨대요. 그럴 때 있죠. 뭔가에 심취해서 너무 좋아서 막 달리다 보면 오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터널 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볼 수 있는 이런 이름들의 예, 반가움이 더하네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신 0491번님 준비해놨고요. 아 개편 있다는 얘기를 살짝쿵 누군가가 흘렸군요. 반가운 이름이라는데 누가 어떤 시간대에 맞이할까요? 이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오후, 남자, 예, 저는 딱 이 두 단어만 던지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또 더 설레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주고. 예전에 광고 중에 선영아 사랑해 라고 크게 광고가 붙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저게 뭐지? 저거 뭘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그때 결혼정보회사 광고였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뭔가 단어를 딱 던져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 예, 저도 한번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오후 남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부릅니다. 여러분

오미셸 하나님의 열심은 1058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전 다녀오셨대요. 제가 정원이가 2014년에 필사한 역대한 말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어 오셨다고. 아, 어쩜 그리도 글씨를 예쁘게 또 고르게 쓰셨던지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정원님한테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만큼 예쁜 하루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진짜 하늘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수량님, 살짝 고개 들어서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파란 가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마음에 물이 들 것만 같아요. 와, 이 시적 표현. 오늘도 당양내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제가 이곳에선 잘 볼 수 없지만 꼭 오늘 방송 마치고 나가서 하늘 계속 눈에 담겠습니다. 9027번님은 어제 조이포유 생일이었잖아요. 저는 어제

네팔 후원했답니다. 작년 조이포유 생일 때부터 조이포유 정기 후원도 시작했고요. 매년 조이포유 생일 때 특별 후원을 하리라 결심을 했거든요. 잘했죠. 진짜 잘하셨어요. 왜 자녀들 생일 때 후원이라든가 다른 좋은 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9027번님이 조이포유를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나씩 생일 때 결심하시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터널님의 신청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곡이 아가파 워시 버전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곡 요청해 놓겠고요. 이 곡을 오늘은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송정미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개편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지 말기. 저희 진행자들이 다 마음이 약해서요. 예,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힘날 밴드 오신실하신 주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시니어 다락방 순장으로 새롭게 섬기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순원님들이 얼마나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남은 하반기 제가 잘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영의 가족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선님이 신청하신 곡 은희의 지선, 이윤화, 하니,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 곡대로 은희였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순장의 자리가 세워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또 기도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멜로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아멘. 하양고래님은 좋은 날이에요. 제가 거의 2년여 만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집에 가까운 곳을 좀 쭉 다녔었는데 본교회 가니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런데 그만큼 또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셨으니까 예전 같은 그런 익숙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디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예전에 있었던 곳이든 아니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함으로 변하죠. 어쨌든 감동이 있는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니까. 하이디 8529님, 집안 환기로 시작하는 요즘인데요.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동요로 당양노만한 게 없다더니 맞네요. 정말 이건 장담합니다. 노동요에 당양노에서 흐르는 곡만한 게 없습니다. 태영이와 속초 가려고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좋고요. 속초는 3도 정도 낮은 것 같습니다. 바다 보면서 마음 단단해져서 올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하늘도 많이 보시고 바다도 많이 보시고요. 이병희님과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어요. 물론 태영님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동해 가는 길 아침입니다.

예준이 병원 정기 진료가 있어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조금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준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이 나아졌다는,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기님의 이번 주 성가대곡이네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데이비드 그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해서 쓸고 닦고 장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지는 시간. 네, 김정임님과 함께 박성규 내려놓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요. 간간이 부는 바람은 너무 시원하고 다 좋습니다. 저 일하는 것만 빼군요. 표고님의 신청곡 권세인 빛을 비추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푸삼구님께서 아는 지인의 목소리로 찬양이 나옵니다. 내려놓은 박상규. 아, 박상규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서. 예,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건강하고 목양에도 전념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근데 이름이 같아서 약간 푸삼구님과 이분의 이름이 같아서 갸우뚱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폴라리스님 천천히 찬양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고요. 바람은 산들산들 그 속에서 들리는 듯 주님의 음성. 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니켈리님, 오늘은 친정언니 생일입니다. 친정엄마 모시고 또 오빠도 챙겨주고 본인도 아픈데 식구들 챙기는 언니가 너무 고맙고요. 저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 있죠? 언니, 생일 축하하고 우리 건강하자. 늘 주님 안에서 평온하길 기도해. 아멘. 네, 언니분 건강하시고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니분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오늘은 생일이니까 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불러요.

김관호님의 여정. 어제 퇴근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왈칵 할 뻔했거든요. 네, 이 곡은 범사의 감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오늘 제 여동생도 생일인데 늘 저보다 더 지혜롭고 어려운 일들 척척 해결해주고요. 가장 좋은 친구고요. 무엇보다 10년의 기도로 완악한 제 마음을 돌려세워 복음 안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살게 해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두 복음 안에서 살게 해준 복덩이 내 동생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이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세상 친구고요. 이렇게 자매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한다 내 동생. 건강하게 우리 곧 만나자. 저 추석에 한국 가거든요. 아, 예, 저도 기다려지네요, 왠지. 필사전도 꼭갈 거예요. 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매가 있는 집을 참 부러워하거든요. 여동생이든 언니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른 거는 불만이 없는데,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신앙으로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고, 또 믿음 생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건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동생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잘 태어나셨고요. 건강하고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찾고 있는 곡인데, 지선의 충만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니 동생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하니까 애인이 김미라님도 또 명가님도 아유 당양 너 언니 동생 있는데 그러네요. 푸삼구님 아 동명이인이시구나. 그리고 학교 선후배로 만나셨군요. 예. 바둑이님도 아이디 바둑이님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반갑습니다. 장수 웰빙님 농장에서 땅콩 캐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아까 산책하실 때 바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다 안다. 아멘. 현규 유진부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랜만에 휴가여서 아미산 주변을 거닐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힐링이 됩니다. 바람도 선선하고요. 밤도 좀 떨어져 있어서 한 개 주워봤습니다. 이제는 가을이에요. 네. 바람이 그리고 햇살이 하늘이 나 가을이다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오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들으신 하나님 선하시다. 이 곡이 저희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에 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1614 김주현님도 모셨는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목포로 이사하는 거였거든요.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남편 고향이 흑산도여서 목포에서 명절 연휴 때 자주 또 왔었는데 좋았어요. 또 살아보니 좋습니다. 진도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울림 삼방 세 번째 갔는데 또 가도 좋은 곳이에요. 어제 우리 그 얘기 했었는데 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셨네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보기 그곳에서 더 건강하게 또 주님 주신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새싹 표시로 하늘바다님께서 오신 분이거든요. God is enough를 신청하셨어요. 채널을 탐색하다가 선곡이 좋아 출첵을 처음으로 합니다. 예,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프레임과 함께 부르는 곡 God is enough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곡은 이 곡인데 말씀하신 곡이 맞나 모르겠어요.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이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명직은 1890년 서울 충정로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으로 유학해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성서학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후 경성신학교 교장, 서울신학교 교장, 서울신학대학 초대학장을 거쳐 명예학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53년간 서울신학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이명직 목사는 또 교단 기관지인 활천의 주필을 맡으면서 성결신학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중복음과 성결론을 체계화했고 적극적인 저술 활동으로 성결교단의 신학적인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명직 목사는 성결교단 총회장과 재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찬송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는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명쳐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으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힐 때 어릴 적 꿈을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듯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94장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임현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듯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으로 248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의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한반도 26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상지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노삽창단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김명희님께서 결혼식 때 부부가 특송한 곡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의미 있는 곡이군요. 늘 부를 때마다 은혜입니다. 한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청하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홍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문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작은 자님, 환란의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말씀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최혜선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한민국 사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선진국의 높아진 관세의 횡포를 두고 이 새벽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작은 자,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합을 도모하는 이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모두가 걱정 없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사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조나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최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신청하신 김대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김명순님께서 나의 기도를 청해 주셨어요. 합창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 안양시립합창단의 나의 기도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지니사랑님께서 청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동여성 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곡 허락하신 새 땅에 신영옥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6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은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밖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던 중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기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던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참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0: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황유리님께서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주음성 외에는 우사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이죠.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6604번 어머니를 위한 기도 올리셨습니다. 고생만 해오신 엄마가 부축으로 교회는 힘들게 다니시기는 하는데 점점 힘들어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춘희 집사님, 마음속에 행복, 평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기가 심한데 역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마를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도 어여삐 보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또 따님을 위한 기도를 윤옥님께서 드리셨네요. 매일 아침 파주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 막내딸 안전운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스텔라님,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또 0702번께서는 어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했는데 저도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수원이 31개 시군 집회 중에 1등으로 종합 우승했어요.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310번 위에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사기까지 당해서 재정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디님, 어제 수술 받으셨군요. 8시에 유방암 수술 받으러 내려갑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수술 잘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 모든 그 과정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정은님, 일본은 비가 꽤 많이 오나 봐요. 더 이상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내 이름 아시죠? 이어서 신예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행복의 열쇠 최성원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독특하고도 묵직한 표현으로 부릅니다. 혼돈과 공허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며 그 혼돈을 아름다운 우주로 탈바꿈하시려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곳곳에서 활개를 칩니다. 이를 정복하고 세상을 사랑과 아름다움과 빛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조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세상은 다시 빛으로 환해지겠죠.

만유의 주제 김성수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의 빛 안에 살면 원주 기동남성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차 방송으로 들어오시는 3.1절님, PET CT 검사 받으셨다고요? 그 전에 받은 피검사 결과는 만점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PET CT 검사 결과도 잘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기뻐하셨네요. 그리고 푸른동사님께서는 수술했던 발목이 다시 다치셨다고 하는데요. 아유, 어째요. 다음 달 센터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상딸기님, 새벽에 듣던 찬양이 생각나 제방시간 다시 왔습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도 지치고 속상한 마음 달래며 듣기에 너무 좋네요 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녁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학산사님, 저는 올해 77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니어 모델 활동인데요.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무대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드디어 첫 무대에 섰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무대에서 자주 보여주시겠네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청해주신 찬양,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이 찬양만 들으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란초님의 신청곡, 나의 사랑하는 책, 불임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0: 토익은 해커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항상 진실케 사수련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이전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하루에 네 끼, 다섯 끼를 먹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들에 나가기 위해 먹던 새벽밥이 우선 있었고요. 한참 일한 뒤에 먹는 새참도 있었고,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그래야만 온종일 들에서 힘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몇 끼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한 주의 중반까지 오느라 제법 힘을 썼고 또 앞으로 그만큼 더 나아가야 하니까 오늘은 수요일 몸을 움직일 육의 양식도 또 지친 영혼을 채울 영의 양식도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채우고 다시 힘을 내보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나 속죄함을 입은 후. All for a thousand tongues. 만입이 내게 있으면 연결된 접속곡 메들리였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9월 1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준희님의 아내분께서 잠시 후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신대요. 수술이 안전히 마무리되도록 함께하소서. 아멘.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신청하셨습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서울 종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중노라라는 닉네임으로 오셨고요. 오, 이 기쁨님, 새벽별을 보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 다잔소리님, 아이고, 간밤에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응급실 다녀오셨대요.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게시판이네요. 9월 16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짓고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있습니다.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숨어있는 존재를 다시 불러세우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쁜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자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답게 사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며 사느라 지친 마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오늘도 다정하게 찾아오네요. 숨은 자리에서 나와 본래의 나로 서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흉내내는 경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뿐인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그 물음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남이 아닌 내 인생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고 의미 있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답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샬롬, 뚝방길과 숲길을 슬로우 러닝하며 함께합니다. 김명자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여유 있게 잘 듣겠습니다. 편정욱님, 예, 한 주에 딱 중간에 쉬는 날이 끼어 있으니 좋은데요.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mansion over the hilltop,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문자 뒷자리 2300번 쓰시는 분은 다니시는 회사가 오늘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근속 직원상을 받으시는데 20년 근속하셨다고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 프로그램이었대요. 10년 됐을 때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다고요. 그 이후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엔 두근거리고 설렜던 것 같은데 올해는 무덤덤한 듯해요. 그래도 상을 받으면 떨리겠죠? 사랑하는 광노원 엄마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때는 마냥 굉장히 좋았는데 근속 20년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10살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더 잔잔해진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좀 줄어든 거겠죠. 우리 청취자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롤케이크 쿠폰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근속 30년 됐을 때도 우리 또 소식 나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없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으로 꼭 찾아와 주시고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여.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내 앞에 놓인 하루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짓누를 때, 그럼에도 너만 보면 세상이 괜찮아져.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레인보우 앱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가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에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0: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re is a fountain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늘 이 시간 같이 하게 하심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미리네님, 주아랑님은 이제 출근 준비하시는군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이 끝날 시간쯤은 저도 근무지 도착하겠네요. 예, 이제 주아랑님의 도착 소식까지 오늘 들을 수 있겠죠? 9월 16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오늘 휴가 내고 쉬는 분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긍정맨님도 오늘 하루 휴가 내셨어요. 집에서 편안히 듣습니다. 휴가이신데도 일찍 일어나서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시간 들어오셨군요. 토요일과 주일 빼고 평일 가운데 휴일을 하루 정해서 쉬세요. 이런 선택이 주어진다면 무슨 요일이 좋을까요? 수요일, 목요일을 고르는 분이 많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아, 아니다. 토, 주일, 월요일 혹은 금, 토, 주일 이렇게 붙여서 쉬시려나? 저 같으면 그래요. 수요일 정도를 고를 것 같아요. 이제 한 주를 지내다가 잠깐 지칠 때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하면 좋으니까. 유진영 오이님, 구독이란 방법이 너무 좋아요. 눈뜰 때 미나님과 함께하니 정말 좋아요. 믿음 생활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왠지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레인보우의 알람 설정 기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를 외면했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억울함과 소외감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억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게 복된 삶입니다.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니 비로소 삶의 초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선 억울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좀 전 기도 묵상 시간에 이어서 샌디 패티 Upon This Rock 반석 위에 들으셨는데요. 이상만님 신청곡이었고 굉장히 고음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 웅장한 느낌의 Upon This Rock에 이을 수 있는 곡은 Amazing Grace밖에 없겠다 싶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목소리였고요. 일본에서 참여하신 분 계십니다. 하하호호님, 동경은 비가 내리네요. 아침에 아들 농구 연습 있다 그래서 태워다 주고 왔어요. 예, 비가 와도 농구 연습은 취소되지 않는군요. 샤월 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Place your hand in the nail-scarred hand.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수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요새 너무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Via Dolorosa, 고난의 길. 네, 이 곡 오랜만에 듣네요.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것들, 아, 뭐 이것저것 많죠. 그 중에서도 왕왕 이런 고민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혹은 남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과 또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남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설령 뭐 관심이 있다가도 금방 시들해지곤 하는데, 그러니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책임과 매너는 우리가 또 챙겨야죠. 의식하면서 살되 그 다음은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처럼 아이 눈부신 가을 이 계절에는 더더욱 좀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이즈 잇 음반 중에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져서 아주 선선한 그런 가을 날씨, 가을 아침이고요. 어제 밤에는 조금 덥지 않으셨나요? 근데 오랜만에 에어컨 한 30분 켜다가 끄고 잤는데 오늘 아침은 또 시원합니다. 아주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어떤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요즘 같은 때는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좀 그 안에서 자유함, 내 마음 가는 대로 때로는 그렇게 한번 지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숙님은 해야 할 일보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자 주의고요. 너무나 남 의식 허지를 말자. 아, 이것도 신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뭐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에너지는 한정도에 있으되 그 안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이제 그런 걸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우리 패사제님. 더 에너지 넘칠 때.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의무감이 또 있으니까 꾸역꾸역 하게는 되거든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일 먼저 하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남 의식을 허지를 말자. 그러니까요.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좀 자유로움을, 자유함을 만끽하면 좋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보로범님도 굿모닝, 출근 중에 샤시 접속했어요 남기셨고, 우리 몽돌님은 해야 하는 일 먼저 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면 집에 생활비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 또 가장의 또 이 무게감, 그렇죠. 책임감이 있으니, 그렇죠. 그 틈틈이 나에게 주는 어떤 소중한 시간, 선물 이런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비꽃님은 나이 50이 훌쩍 넘다 보니 그동안 남 눈치 보면서 놓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윤리 혹은 뭐 규칙, 법, 이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그냥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지으신 모습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자녀가 막 좋아하는데, 그렇죠? 맞는 말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2시간에

배경음악 생방송을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공짜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 크고 작은 고민들, 뭐 비밀글도 환영이고요. 편하게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흰디와 사랑해님도 저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요. 유유. 왜냐? 미루어도 언젠가는 해야 할 내 일이 되잖아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오직 주님과 함께님도 신호 중 문자 보냅니다. 아, 대기하시면서 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푸른바다님께서도 출첵. 유치원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예. 얼른 가야 하는데 지금 지하철 안에서 발만 동동 늦잠 잤거든요. 청명한 가을 날씨인데 다들 행복하셔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잘 늦지 않게 도착하시면 좋겠다. 세이프 탁 하면 좋겠네. 예. 제이님도 오늘도 출첵 남기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슬은의 이 곡 들을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데스 아침 해가 돋을 때였고요. 그리고 러브의 이제 다시 힘을 내어요. 이슬은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향기나무님께서도 와주셨고요. 9411번으로 오늘의 할 일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와, 드디어 감이 붉게 익어가네요. 와, 가을아 어서 오렴. 예, 어서 오라. 저 미니 미니아입니다. 오늘도 샬롬데이 보내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감이 익어가는구나. 추석 하면 또 감이죠. 코스모스, 고향, 요런 이제 키워드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감이 이제 익어갑니다. 아, 갑자기 그 시가 떠오르네. 그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그죠?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아, 이건 감이 아니라 대추였나? 그러네. 대추 한 알이란 시였네, 이게. 아,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 대추나 뭐 감이나 그죠?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 감은 원래 붉었나? 아니야, 감도 점점 더 이렇게 붉게, 그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던, 거의 뭐 재난급의 폭염이 지속됐던 올 여름이었으니 굉장히 달 거예요. 그 여름을 견뎌내고, 예, 굉장히 단 그런 꿀맛의 감이 익어갈 겁니다. 아, 대추 하나. 이 시 갑자기 생각났네, 진짜. 예전에 광화문 그 현판에 그게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대추 하나, 그죠? 알분단지님. 예, 대추 하나. 그렇습니다. 진파랑님, 어제 돋보기 기능이 있는 안경을 맞췄어요. 유유. 이제 50인데

근데 업무가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또 기분은 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안경을 끼고 휴대폰을 보는데 오, 글자가 너무 선명, 또렷. 또렷한 글자 보며 좋아하는 걸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건가 봅니다. 라고 찐파랑님도 와주셨는데, 그쵸? 예. 아,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안경은 이미 맞춰놨어요. 안경은 맞춰놓고 이제 필요할 때 어떤 행사에서 뭘 봐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안경을 쓰고 사회인 야구할 때도 안경 이제 쓰곤 하는데 평소에는 좀 벗고 다녀요. 약간 흐린 눈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뭐 회사에서 약간 멀리 계신 분 무조건 인사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사해요. 그냥 일단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달라진 점 올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이제 스마트폰에 그 글자 크기 확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저희 엄마가 사실 엄청 이걸 크게 두셔서, 아, 엄마 뭘 이렇게 크게 해놓으셨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저희 엄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폰트를 좀 키웠어요. 예. 키웠습니다. 아, 키우니까 확실히 잘 보여. 작은 화면에서 글씨라도 좀 키우니까 좀 시원해졌습니다. 예.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우리 8751번님, 단감을 벌써 이거 수확하신 거예요? 감 사진을 올려주셨고, 이렇게 빨갛게 물든 그 감도 있지만, 아직 약간 땡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며칠 전 큰어머님 댁에서 같이 따서 주신 감이에요. 가을가을하죠? 라고. 아, 그렇군요. 올 햇 단감 있습니다. 예. 조이님, 대추 한 알 시 정말 좋죠. 작년에 켈리를 배우며 이 시 제 마음에 콕 박혔었는데 우리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아,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저절로 익어갈 리가 없다. 그죠? 우리 안에 뭐 여러 가지 고뇌의 시간 몇 날, 예, 불면의 밤 며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아, 우리 또 시인이시네. 또 우리 조이님. 그렇습니다. 은총님께서 굿모닝 요즘 TV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민아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저 따라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훈디 방송 들으려고 요즘 올드 팝을 제끼고 CCM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곡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 곡을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니 할멈님께서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며 청하신 크룩스 주님여 이 손을 이 곡부터 먼저 듣고 크레이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남궁성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었고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너무 염려 말아라.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은총님 신청곡이었고요. 크룩스 주님여 이손을 이 곡은 우리 제니 할멈님께 전한 곡이었습니다. 문자로 4675번님 와 이거는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네. 저 수요 기도에 오늘 찬양 콘티 곡 중에 한 곡을 주님여 이손을 하려고 계속 코드 맞추면서 불러보곤 했는데 야 이렇게 딱 마치 통한 것처럼 나오다니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샬롬이라고 또 저희가 또 예, 코드가 잘 통합니다. 그렇죠? 예. 쿠크크림님께서도 훈디 찌찌뽕 저도 올해 스마트폰에 폰트 키웠어요 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남눈치 때문에 예, 안 키운 분들 계시다면 일단 한번 키워보셔요. 그럼 진짜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아, 눈이 시원해지고 좋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 돌아가. 이제 작은 글씨로 못 돌아갑니다. 아, 저희 딸이 제 핸드폰 보더니 아빠 뭐야 아빠 늘크크야? 라고 약간 구박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갈 겁니다. 저는 오히려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글씨 폰트를 작게 해서 보는 거예요. 지우마 이렇게 작게 해서 보면 시력 나빠져 해도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작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진짜. 왜 굳이 기본 폰트보다 작게 해서 보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기본 폰트보다 글씨를 더 작게 해서 그걸 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잼잼님 오늘도 예, 다들 무탈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물 세 가지님, 아, 돌보심, 주님의 보살핌 너무 좋습니다. 예, 해주셨고. 우리, 나의 소망님.

돋보기. 진짜 처음 쓸 때는 거부감 엄청 들고 막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쵸. 약간 그 어떤 그 상실감이 있죠. 예. 근데 한번 쓰면 진짜 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가 이걸 왜 진작 안 썼을까 싶은 마음. 요즘은 사실 40대 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봐서 노안이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쵸. 예. 이후에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돋보기 완전 강추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라고. 아, 돋보기 전도사님, 우리 나의 소망님도 와주셨고. 예.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필요해. 나의 몸, 나의 어떤 안구, 시력도 점점 이제 쇠잔해지고 안 좋아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퇴화되고 그런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예, 좀 이제 크게 보고 그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이템, 장비 예,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됩니다. 소리의 김수지 들어보겠니?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들었고요. 소리엘 그리고 보컬 김수지 들어보겠니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딸이 글씨 핸드폰 폰트를 아주 작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박재용님 난 바로 이해하겠는데 사생활 보호인 거죠. 옆에서 못 읽게 하려고. 아 아빠가 볼까 봐. 저는 근데 핸드폰 잘 애들 뭐 보지 않거든요. 그런가? 임간사님도 훈디 왜들 그러겠어요. 남이 볼까 봐 그렇지 라고. 진짜 이런 이유일까? 예. 온유희망맘님 그들만의 세계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 라고. 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반 어떤 친구들 또래의 문화인지 아니면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전체가 다 이렇게 작게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사랑해야죠. 품고. 자, 1부 마지막 곡 송정미 축복송. 예. 축복해요.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